0: 있습니다.
1: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면서 어노인팅, 나의 삶은 복되다 함께 하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다양한 장르와 편성의 또 연주 또 버전의 찬양과 찬송가를 여러분께 마음껏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여름 시즌의 극동방송은 더 사랑받는 것 같아요. 오늘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이 감동적인 이 영혼의 개인적인 고백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 회중 찬양으로 마음껏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두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클래식 크로스오버 명곡 들을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파파라 그룹이죠. 일디보가 노래하는 Amazing Grace, 2008년 명반입니다. The Promise에 수록돼서 전 세계인에게 큰 위로를 띄워드렸던 곡입니다. 일디보 네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멋지게 울려 퍼지는 이 찬송 고백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비슷한 클래식 크로스오버 팀입니다. 남성 3인조 테너 그룹 젠트리의 목소리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하고 있고요. 2018년 앨범 힌스에 수록된 곡입니다. 신사들의 삼중창이라고 하는 앨범 제목에 맞게 품격 있는 목소리가 일품인데요. 웅장한 가수들의 멋진 편성으로 여러분께 띄워드릴 두 곡의 명찬송가 Amazing Grace, How Great Thou Art, 일디보 젠틀의 음성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가슴을 웅장하게 울리는 명찬송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젠트리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앞서 들으신 곡 일디보의 Amazing Grace였어요. 이번에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연주자 한 명을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웅장한 이 보컬의 울림 뒤에 이제 잔잔하게 속삭이는 피아노 연주곡 한 곡을 선물해 드릴 텐데요. 미국 크리스천 음악계가 가장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스탠 윗마이어의 연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준비합니다. 스탠 윗마이어는 도브 어워즈 올해 연주 앨범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거장인데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반주자이자 가이더 홈커밍 시리즈의 단골 멤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그의 연주에는 깊은 영성이 느껴지는데요. 아마 오늘 이 곡을 들으시면서 영혼을 터치하는 그 울림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감동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5년에 발매한 그의 찬송가 연주 앨범에서 띄워드립니다. 어떤 북이 영화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지친 우리 영혼에 오늘 스탠 윗마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따뜻한 울림을 선물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여덟째 날.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대중에게 갔으며 즉시 반대에 부딪혔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3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섰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예수님께 건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적힌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고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신 후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칭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차려 하는 속담을 대면서 우리가 들으니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당신의 고향인 여기에서도 그렇게 해보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어지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절벽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 귀신들이 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듣고 계세요. 김도현의 목소리로 오신실하신 주 그리고 김상인 진의 너를 선택한다 이어서 마커스 워시 커뮤니티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끝곡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클래식 한 곡 선곡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클래식 명곡은요, 부다페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헝가리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야노스 코바츠의 지휘로 감상하실 페스트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 간주곡 인터메조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CF 드라마, 영화 등에서 이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마스카니의 오페라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이 오페라의 이야기 연결 부분을 이어주는 간주곡 대목입니다. 사실 뭐 이 오페라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옛 연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 버려서 불타는 질투와 배신감을 느끼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현실주의 오페라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한 가운데 마치 이 부활의 아침의 고요함처럼 이 간주곡이 흘러나오는데요. 오페라의 전막과 후막을 이어주는 3분 정도 되는 아주 짤막한 연주곡입니다. 그래서 이 간주곡만큼은요, 영화 대부 3의 엔딩 크레딧을 비롯해서 수많은 매체에 삽입됐습니다. 그리고 뭐 단독으로 연주되기도 하고요.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클래식 피스가 됐습니다. 연주 분량 3분 35초 정도 되고요. 오늘은 이 곡을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휘를 맡은 야누스 코바치, 헝가리 국립오페라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고 정교하고 깊이 있는 해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부다페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따뜻하고 풍성한 선율로 이 간주곡 여러분의 더위를 식혀드릴 마지막 선곡으로 선물을 드리면서 이 아침에 고요한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차유미였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내 아이의 아들을 둔 40대 주부이고 경주 양북제일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 김아영입니다. 근데 주부인데 찬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2년 전부터 학교 성악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성악 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어요. 예,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내 아이의 엄마이며 찬양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김하영 집사님, 양북제일교회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1: 저희 교회는 120년에 가까운 긴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이고요. 지금 섬기고 계신 최상열 목사님은 지금 12년 차이신데 늘 모든 교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교인 한 분 한 분들을 잘 이끌어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2: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이끄시고 김하영 집사님은 내 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끄셨습니다.
1: 다 두 살 터울인데 큰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모두 남자애 4명이거든요. 학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교육 위주로 제가 많이 기도했고 그동안 슬럼프도 많았는데 가정예배를 위주로 제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매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드려왔고 또 감사하게도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암송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면 매일 가정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2: 김하영 집사님에게는 분명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1: 저는 어릴 때부터는 교회는 쭉 이제 다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거는 결혼하고 나서입니다. 그 내 아이들의 육아로 힘들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 이제 간절히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도 계속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날 회개도 많이 하면서 영혼이 이제 갈급하게 되니까 날마다 말씀과 찬양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2: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찾아 들으며 김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애청자가 되셨지요.
1: 2003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찬양이 듣고 싶어서 차에서 극동방송 채널을 항상 고정해두고 운전할 때마다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영혼을 만지심을 많이 느꼈고 그때 많이 울고 방송을 듣다가 또 내려야 되는데 그 은혜들을 놓치기 싫어서 저는 차를 세워두고 끝까지

0: 다듬고 내린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집에서 극동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는데 말씀과 찬양으로 매일 힘을 얻고 심령이 치유되는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1: 김하영 집사님은 포항극동방송 전파선교사인 동시에 전남 동부극동방송 전파선교사이기도 합니다.
0: 원래 여기 지역이 경주라서 포항극동방송 이제 전파 선교사로 후원을 계속 한 10여 년 전쯤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16년도인가 운전을 하다가 그 포항극동방송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후원 신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애들 4명의 이름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었고 처음에는 타 지역이라서 1년만 후원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1년 연장을 하게 하시고 1년 연장을 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복음 전파하는데 뭐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후원한 것이 너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귀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믿음의 비밀입니다. 전파 선교사님들이 누리고 계신 축복의 신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또한 기대합니다.

0: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 사랑하는 우리 종현이, 주한이, 주영이, 이래야 엄마가 매일 큐티해라 말씀 읽다 성경 암송이라고 잔소리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잘 따라와줘서 엄마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너희들이 기쁘게 섬기며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랑하는 남편 이몽규 안수 집사님, 우리는 계획이 없었던 네 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때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왜 하나님이 나같이 그릇도 안 되는 사람에게 네 명의 자녀를 주셨을까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은 감당하실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고 했잖아. 내가 그때 참 위로를 받았던 거 잊을 수가 없어. 밤마다 잠자리에 든 자기를 위해서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 때 우리 가정은 매일 예배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또 우리 부부가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부부가 되어진 것 또한 너무 감사해. 앞으로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맡겨진 사명들 겸손으로 순종하며 이웃을 위해 섬기며 나누며 평생 함께 살아가요.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수고해 주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합니다.
1: 김하영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가정을 저희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0: 그 마음을 내기까지 힘드시겠지만 우리의 조그만 물질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가 해보니까 직접 해보니까 확신이 들었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 그리고 이 전국에 이게 복음이 방송으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임을 제가 정말 심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1: 복소리,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믿음의 어머니이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이신 김하영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맥추절은 그의 농사한 것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그것이 이제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은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반기 우리의 걸어가야 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달려갈 6개월 하반기도 하나님 은혜의 손에 부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나온 상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영어로 땡큐라고 하죠. 이 감사와 생각, 띵크, 이게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오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지나온 상반기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맥추절에 감사가 풍성한 그래서 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감사가 시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7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읍시다. 구원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 조건, 이유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 속량이 뭐죠?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노예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 노예로 참 비참한 삶을 사는 특별히 주인을 잘못 만나서 아주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사는 그 노예들을 보면 한 번씩 마음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이제 자유다 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죠. 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속량. 자, 이것은 시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삶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어요.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소망이란 단어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고 싶어. 그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선민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들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 7절이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 옮기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포로 귀환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라 그렇게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고 자유를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아무런 소망 없이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지불이 돼야 돼요.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으로만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놀랍고 경이로운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도 몰라. 당연히 죽는 거겠지. 태어나면 한번 죽는 거는 그거는 인지상정이지.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죽음,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믿으세요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어제도 장례식이 있었어요. 유가족들이 앉아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해도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물론 장례식 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지만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져 잘. 여러분, 믿어진다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고 싶어요 해도 안 믿어요.

믿어 주는 걸 어떡해? 나는 안 믿고 싶어요 해도 믿어 주는 걸 어떡해?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있다. 이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맞이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채우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받읍시다. 채우심 때문에. 오늘 구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상반기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는 커녕 도로 가져가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비어있어요. 결핍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결핍이 많죠.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사랑의 결핍, 그리고 인정의 결핍. 그래서 우리 영혼은 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5절에 보면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결핍들 때문에 우리 영혼이 타들어가고 목말라지고, 그래서 주님 좀 주세요, 주님 좀 은혜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지나온 상반기 동안 결핍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았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물론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아갈까? 아,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을까? 아, 이제는 정말 내게 마지막이 오는 것은 아닐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이제는 하면서 염려하며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어요. 그러나 180일 지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목사를 볼 때 어때요? 저를 볼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야 뭐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 계시니까 뭔 걱정할 게 있겠노, 그런 생각 드시죠?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나온 상반기를 보면, 이야, 너무 힘들다. 목회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텨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순간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결핍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어떤 분들, 목사님 그냥 막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 그런데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채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빈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없는 것, 빈 것, 결핍된 것만 자꾸 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29장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없는 것 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남과 비교할 때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자꾸 없는 것, 결핍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세워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예배하기 싫어질 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는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43절로 마무리하는데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자꾸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러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지나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또 하반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남은 180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라. 인자를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했네. 헤세드. 이게 바로 은혜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멀어지면 자꾸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 뭐 한다? 사망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결국에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0: 따뜻한 우리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며 우리 사역동계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반기에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인자하심 헤세드가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늘 감사가 풍성하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봉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파 051 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환란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 가운데 환란 날에 나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샵0933번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은 지켜드립니다. 오늘은 레디언트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얼마 전부터 목사님 첫 시간에 이제 우리 성도들께 인사를 드리셨는데요. 레디언트 교회잖아요. 레디언트 철치.
1: 네네.
0: 또 교인들이 잘 못 알아들으셔서 레디언트란 단어가 빛나는 교회 그런 뜻이죠,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네. 빛나다, 찬란하다라는 뜻.
0: 네네, 그렇죠. 찬란한 교회, 빛나는 교회. 그래서 또 잘 알아듣도록 레디언트 빛나는 교회라고 또 이름을 지으셔서 저희와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염려, 살림의 무게, 가정의 갈등, 자녀에 대한 근심, 일터의 부담, 그리고 배움의 길 위에서의 지침까지 저마다 짊어진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오늘도 새 소망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하루 염려를 내려놓고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걸음을 붙드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가정과 일터와 배움의 자리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0: 아멘.
1: 낙심될 때마다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0: 아멘.
1: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샵 0933번으로 받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921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조카 이 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해서 믿음으로 올곧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를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분의 기도 제목처럼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0: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또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기쁘게 하시고 같이 믿음 가운데서 많은 간증들이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날씨와 또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믿음을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열고
1: 아멘.
0: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계속해서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들이 현재 군대에 가 있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0: 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재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9215님의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소개해드렸는데 또 사연을 하나 더 보내셨어요. 정신질환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딸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나요?
0: 네, 말라기 4장 2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때리라. 하나님 이 아픈 딸을 향한 이 부모님의 아픈 마음,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이 딸에게 비춰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사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이 딸을 만져주셔서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7월 16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저희 극동방송은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극동방송의 라디오 기도회는 전국에서 11시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13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레디언트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9507님의 기도 제목은요. 저희 신랑의 월급을 복지 포인트로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마트에서만 쓸 수 있게 돈 대신에 카드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좀 불편해서 돈으로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 20살인데요.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도 직장의 문도 담대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나요?
0: 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부탁한 이 성도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의지하며 이 기도 제목을 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이 가정에 필요한

0: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꼭 필요한 이 돈으로 이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또 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아멘.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호수아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가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딸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따라 담대할지어다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오직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할 때 아멘. 주께서 이 딸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이번에는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극동방송에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46살 된 저희 딸 현재는 거동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몸무게가 29kg에 불과합니다. 10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 저희 사위도 딸을 간병을 하다 보니 이제는 몸이 많이 약해져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상태입니다. 이 딸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께 기도 요청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딸과 사위와 손녀딸을 지켜주셔서 저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병인지 말씀은 안 하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동안 지금 병을 앓고 계시고 가족이 남편 되시는 분이 간병을 하시다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0: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리 시편 107편 20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시간 이 딸에게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치유의 약속을, 기적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 딸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가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옆에서 10년 넘게 케어하고 있는 그 남편의 마음과 몸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이 아내를 향한 이 헌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1: 아멘.
0: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혼자 계시는 저희 73세 저희 아버지가 이명으로 인한 두통과 또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도 못하시고요. 일상생활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자주 더 방문해서 섬기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해서 믿음도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0: 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이 74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자서 많이 외롭고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 많은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0: 이 건강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목사님, 저도 가끔 방송 중에도 제가 저의 기도 제목도 한 번씩 올려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저도 기도받고 싶어서, 뭐 사람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도 간간히 올려서 기도를 받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0: 아멘.
1: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도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저희 극동방송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의 특공대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방송이 되든 방송이 되지 않든 여러분 보내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시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샵 0933번으로 받겠습니다.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이 복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이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아직도 참여를 망설이는 아이들 그 마음을 돌이켜서 참석하게

0: 하소서.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참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셨거든요. 목사님, 이분의 기도 제목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아요. 수련회를 저기 중고등부나 청년회나 이끌고 계시는 교역자분 같을 정도로 기도 제목이 섬세하고 아주 은혜롭습니다. 네.
1: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0: 아멘.
1: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또 하나님 혹시 참여를 망설이는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참여하고자 하는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에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0: 아멘.
1: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비밀스럽고 큰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오늘도 소망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은 내일 계속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레디언트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왕 각기 40년씩 120년 한 나라로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일컬어 통일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BC 931년도에 이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남방 나라는 유다였는데 여기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소속되어 있었고 수도를 예루살렘에 정하여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누어져 함께 있었던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 통일왕국에서 나라가 나누어져서 분열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의 왕국을 잔존왕국이라, 남아있는 왕국 그런 뜻이죠. 잔존왕국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약 135년 뒤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마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잔존 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 70년. 포로 시대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잠시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만,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를 놓자마자 성전 공사가 중단했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요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70년 동안, 짧게는 50년 동안 노예살이를,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까닭에 넉넉치 않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외적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매우 방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중단 사건이 BC 536년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자, BC 536년에서 16년 중단되었으면 몇 년 됐죠? 이제 몇 년이죠? 520년이 됐죠. BC 520년. BC 520년에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말고 다른 다리오 왕인데,

그 왕, 2년이 되었는데 BC 522년에 즉위했던 다리오 왕이 2년 뒤 520년 되었을 때에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학개서 스가랴서입니다. 537년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 기초를 지대를 다지고 기초를 놓았는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53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지내서 520년 되었는데 이때는 벌써 고레스 왕이 떠나가고 고레스 왕의 아들인 다리오 1세가 거기서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1세가 왕이 된 때가 522년 BC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520년 6월달 며칠에요? 초하루에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1장 2절 말씀 그냥 계속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중단하고 나서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은 16년 동안 지나면서 벌써 집을 좋은 집이 판백한 집 요새라고 말하면 아주 좋은 집입니다. 고급스러운 집, 잘 장식된 집, 집에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요사의 말로 또 바꿉니다. 예배당은 왜 안 짓냐 그런 거죠.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따뜻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넘이 되었느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가 헛짓하는 겁니다. 열심히 뿌리는데 수확이 없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시는데 갈증이 끊임없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삭스를 받아서 전대에 모으는데 쌓이는 게 없습니다. 형편없는 삶의 나락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너네만 먹고 잘 살고 잘 살겠다고? 예배당은 언제 질 거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오십시오. 예배당 지으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예배당을 지으면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해요? 원인이 뭐라고요? 너는 너네가 잘 살겠다고 하지만 너네가 잘 살겠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내 집이 황폐했는데.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너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모든 자연계까지 아니 하나님의 복을 막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 문자 그대로 가뭄이 들게 했다는 말인데 사실은 모든 사업과 모든 곡물 모든 농사 모든 가축 사업이 다 안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12절 스알데리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소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데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아까 1장 1절이 언제였죠? 6월 초하루였습니다. 24일 뒤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했던 겁니다. 2장 1절 2장 1절 일곱째 달 자 아까가

5월 첫날과 24일 공사 시작했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성전 공사 시작하고 27일 된 겁니다. 24일이 되어야 한 달인데, 그죠? 7월 24일이 돼야지. 24일 아니 21일이거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또 임하여 왔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9월 달이 됐습니다. 그려지십니까? 6월 달 초하루에 말씀이 처음에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학계와 학계를 통하여 스알데리 아들 학계,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게, 요사다에서 스룹바벨에게. 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올 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력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학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한 거죠. 아홉째 달 24일입니다. 자,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말고 그냥 아홉째 달만 기억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됐습니다. 여덟째 달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6월 달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6월 1일 성전 지어라. 24일 성전 시작했습니다. 7월 달 21일에 그들이. 그 다음에 8월 달이 되었을 때 여덟째 달에 스가랴에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 2장 10절에는 아홉째 달. 학계가 스가랴보다 두 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스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두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스가랴도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년들 어른들에게,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성전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성전에 짓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가면서, 너희 집 짓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 여호와의 전은 황폐했는데 짓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꿈을, 그래서 스가랴에게는 열 개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을 짓는 전이 그렇게 화려한 전이 아니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 6, 70년 전 멸망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난번에 지었던 솔로몬을 통하여 이 참 성경 전체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세 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짓는 성경이 지금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해서 짓게 하고 있는 이 성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성전 얼마나 크게 지었을까요? 실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예배당 한 구석만 합니다. 저 밑에 1층에 있는 요셉 홀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성전 크기, 여기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그것도 큰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성전에 비하면 더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성전을 어땠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습니다.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 못과 금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보십시오. 심이 많은 못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백해몰에게 많이 수군하고 많이 무수히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중수를 셀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게 금 820조 8천억. 한국 돈으로 지금 계산합니다. 은 100만 달란트. 역시 계산해 보았더니 한국 돈으로 115조 8,240억. 도합 936조 6,240억. 대한민국 금년도 예산이, 본 예산이 690조였었는데, 추경해서 아마 한 7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1년 예산 700조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데, 요셉 홀보다 작은 예배당 하나 짓는데, 936조 6,240억. 금은값만. 아까 우리가 봤잖아. 노설 그 중수를 셀 수 없는 것.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운수했고 석수를 석공들을 준비하고 수많은 공교한 기술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 그런데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이 예전 거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내가 이 전을 내 영광으로 채울 거야. 이 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거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값비싸게 들어갔냐, 얼마나 편안하게 시설을 갖췄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데 그 방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빌딩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팬시한 빌딩, 글래머러스한 빌딩, 럭셔리한 빌딩, 스펙터클한 빌딩, 뭐 진짜 화려하고 멋지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근데 그런 빌딩, 그 어떤 빌딩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룹바벨을 통하여 짓는 이 빌딩, 우리가 지은 이 빌딩, 현재 예배당, 아니, 지금 현재 지하실에 한 칸, 반칸 빵을 얻어서 개척하는 예배당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성전에 주님이 함께. 화려한 빌딩에 내가 함께하마, 비싼 빌딩에 내가 함께하마, 너희들이 집을 잘 지면 내가 함께하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빌딩이 될 때 그 빌딩이 참다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내가 뒤흔들 거야, 이렇게 뒤흔들 거야. 그다음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뒤흔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 성전의 영광이 충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곳에 어떤 화려함과 어떤 비싼 모든 시설, 모든 악기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그건 꽝이라. 8절 보실까요?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뭘 줘요? 평강. 이 안에 거하시는 지금 현재 우리 중앙침례 성도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하기를 이 보배로 채우겠다. 내가 내 보배로, 우리가 보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예배당 건물에다 평강을 준다. 이 평강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거하는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 제가 거의 수십 번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0: 성경 공부 때 또 기타 여러 부서에서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를 하고 110세에 떠납니다. 요셉이 마지막 떠날 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근데 그 입관 죽기 직전에 요셉이 남기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딱 한 줄 믿음의 표상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That's it. 그게 끝이에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110년 동안의 생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거, 형에게 미움받았던 거, 노예로 팔려가는 거, 종으로 종생활했던 거,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갇혔던 것, 그리고 꿈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80년 총리의 이야기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나가 애굽에서 나가 그리고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고를 가져가. 그는 그렇게 80년 동안 총리했던 애굽 땅에 자기의 해고를 마저도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해고를 가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리고 그로부터 320년이 지나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마지막 밤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은 애굽의 국립묘지에 가서 요셉의 무덤을 파재깁니다. 왜요? 해골을 가져가려고. 단순히 해골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들은 3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걸 가져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죠? 결국 요셉은 못 들어갑니다. 그 해골을 메고 왔던 요셉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이 다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성경 구절 사사기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왜요?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취해서 하나님 배우는 일, 하나님 공부하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의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에 실패했던 거예요. 무슨 교육? 국영수 사회과학 자연이 아니라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던 교육의 실패가 그리고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교육의 실패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단순히 다른 different generation 틀린 세대, 나쁜 세대, 죄악의 세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새 성전에 들어오는 육신적인 감성의 마음은 조금 약화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께 영광이 더 크게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성전의 역사, 새 꿈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여 그 사람들이 함께 이 땅에 이 성전 안에 모여 이 예배당 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중앙교회 예배당이 이러한 일을 이루고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초인부화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 국내외 12개 연회의 행정과 사업을 책임질 차기 감독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기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회 총회 감독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21명의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남연회와 중부연회 등 4개 지역에서 단독 후보가 입후보해 투표 절차를 간소화한 반면 서울연회와 경기연회 등 7개 연회는 치열한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됐으며 삼남연회는 유일하게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교단 관계자들은 기존의 3개 신학교 출신 간 후보 사전 조율 관행이 흔들리고 다자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과도한 조직 선거를 지향하고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다음 달 대구에서 전국기독실업인들과 실업인들의 영적각성과 일터 선교 사명을 위한 제52차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CBMC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는 주제 아래 연합대회를 열고 비즈니스 현장의 복음화 전략을 논의합니다. 제52차 한국대회에는 전 삼성전자 사장 이돈주 장로를 비롯해 문화계와 학계의 기독 오피니언 리더들이 강사로 나서며 일터를 단순한 이윤 창출의 공간이 아닌 선교지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장세호 중앙회장은 이번 대회가 회원들이 일터 현장에서 신뢰와 믿음의 영향력을 실천하며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교회 여름 수련회 비용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재정적인 한계 탓에 청년과 학생들이 수련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문턱을 자발적으로 낮춰가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큰은혜교회는 학생 수 감소와 재정적 한계로 자체 수련회를 열지 못하는 지역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을 단돈 만 원의 상징적 회비만 받고 이번 여름 캠프에 정식 초청했습니다. 교회 측은 후원 부스를 열어 스트레스 해소용 상품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성도들의 이웃 학생 지원금을 엮어내 부족한 전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부 청년들은 평소 무심코 쓰던 여름 옷 한 벌 살 돈을 아껴 수련회비 절반을 직접 마련해보자는 절약 캠페인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전 산성교회도 청소년 회비를 6만 원으로 동결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난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소중한 영적 경험을 놓치지 않게 돕는 공교회의 섬김이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일입니다.
0: 선천성 희귀 질환으로 걷지 못하던 캄보디아 청년이 한국교회와 의료 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의료봉사 비정부기구인 글로벌 사랑 나눔은 어제 선천적 망국족을 알아온 21세 캄보디아 청년 티움 쿤티어 씨가 국내에서 모든 치료를 끝내고 고향으로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쿤티어 씨는 현지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지난해 11월 한국에 입국한 뒤 총 7차례의 정밀수술과 시술을 이겨내며 평생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가보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설립돼 저개발국 난치병 환우를 치료해온 글로벌 사랑 나눔은 앞으로도 의료 소외 국가의 영혼들을 구호하는 선교 사역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다음 세대 찬양팀인 위러브가 대형 영화관을 대관해 예배 영상시사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미디어 전도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위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은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청년 관객 150여 명을 초청해 정규 2집 앨범 화해의 영상시사회를 열고 40여 분 동안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신곡 영상과 기독교 댄스팀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했습니다. 영상 상영 후에는 위러브 찬양팀과 설교자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신앙 고민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토크쇼를 진행하며 일상 속에서 화해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설했습니다. 위러브는 오는 20일 이번 정규 2집 신보 음원을 전격 공개할 예정입니다. 찬양팀과 미디어 제작진은 이처럼 개별 교회에만 국한되던 기존의 찬양 예배 형식을 탈피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음향 장비와 대형 스크린 인프라를 활용해 다음 세대에 몰입을 유도하는 대안적 문화 안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일방적인 음원 발표 관행을 넘어

0: 대중 친화적인 공간에서 청년들과 인격적으로 호흡하고 소통하는 기독교 문화 콘텐츠가 복음 전파에 지속 가능한 선순환 통로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차유미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면 무엇이 문제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생명이 없는데. 내 자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서 예수 얘기한다는 거 가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예수 생명이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학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받쳐주는 도구, 수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니냐? 많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받쳐주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학자. 우리 신학자들이요, 천안에도 몇 명이고 서울에서도 일곱, 여덟 명은요, 기도원에 가요. 방학 때 기도원에 가요. 어떤 사람이요, 설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 하, 기뻐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책임질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토해더라고. 그래서 학문이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학문을 붙들고 학문을 우상화시킨다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나아. 야,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서 온 줄 뻔했다. 누구 보고? 가룟유다 보고. 응?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내가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해서 목회를 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해외에 갔다 온 그 자체가 병이 걸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요, 지식이 많고 학문성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부분이 목회를 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용서 넘치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걸 토해야 되거든. 그게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회를 못했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의 영역이 없어서 그래.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할 때 성도들의 가슴에 울려줘야 돼. 역사가, 신비가 일어나야 돼.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도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 잡힐 때만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신학의 학문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중세 대학에 설립할 때 시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믿음을 전제하고 공부를 하고 이성에 기초한 학문임을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두고 세분화를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하나의 말씀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또 튀어나가.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그런 게 없지.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시편 136편 26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고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국립합창단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워킹프레이즈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9절 중 4절까지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시편 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매일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그날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하신 그날은 첫째, 환난에서 건져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연인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유명한 시편 18편의 원형이 되었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해요. 이 노래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왕이 되어 여러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은 경험까지 다윗의 생애 전반을 돌아보며 드린 감사와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의 말씀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렇듯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간증하며 기도하는 것이 곧 노래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곧 노래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구속사의 노래입니다. 시편도 아닌 역사서의 50절이나 되도록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라고 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등 3절까지 1인칭, 나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노래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사울도 다윗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은 있지만 사울의 신은 없어요. 사울은 사람과 환난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분을 원망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는 순간조차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시고자 그에게 수많은 환난을 주셨고,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꼈어요. 그 경험이 노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노래도 없고 구속사도 없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난에서 건져주셨나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꼈나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나요? 즉 구속사의 노래가 있나요? 구원하신 그날은 둘째, 진노로 응답하신 날입니다.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라고 해요.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5절에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6절에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는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이 자신을 두렵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결코 볼수 없던 내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사망과 멸망의 사건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동안 아이는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눈을 맞추며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동물 중에 눈을 맞추며 젖을 먹도록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는 인간이 젖은 물론 사랑을 먹으며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픔이 있어야 젖을 찾듯 멸망과 사망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내 얼굴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요, 선물입니다.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해요. 다윗은 9절부터 16절까지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내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며 발아래가 어두컴컴하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여호와의 진노가 응답인 거예요. 내 기초가 무너지고 내 삶의 심판이 임해야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부도와 바람, 건강 문제 등으로 내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그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원수들로 인하여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내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주신 진노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한 죄를 회개하고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큰 분노와 결핍 속에 성장한 저는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라 기대하며 결혼했어요. 하지만 전쟁 같은 부부 싸움만 계속되자 저는 이혼을 부르짖으며 죽고 싶었고 급기야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분노했지요. 그러다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사망의 물결이 저를 에워싼 듯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와 수년간 스올의 줄에 묶인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그 무렵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어요. 큐티하면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니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제 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혈기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막내만 저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저는 그런 아이에게조차 사소한 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냈어요. 그런데 막내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학업을 아예 놓아버렸어요. 8절 말씀처럼 마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며 능력을 숭상하는 세상 가치관

0: 안으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아이가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미워하며 불의의 창수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갔을 저를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하신 주께 감사드려요. 주님이 가족을 만나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저 때문에 수고한 막내의 방을 깨끗이 정돈해 주겠습니다. 가족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부드러운 말투로 요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아뢰었기에 노래의 말씀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망과 멸망의 사건은 결코 볼수 없던 내 모습을 보게 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없으면 노래도 구속사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건지신 그날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나만의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이 결코 볼수 없던 제 모습을 보고 주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물결과 수월의 줄이 저희를 에워쌀 때 사울처럼 원망만 쏟기보다 다윗처럼 그 순간에도 주께 아뢰길 원합니다. 내 기초가 무너지고 삶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노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에서 여러 경로들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신, 그래서 정착하신 탈북민은 약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요, 중국 땅에는 훨씬 더 많은 탈북민분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살기 위해 중국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또 곳곳에서 숨어 살면서 아이를 낳고 잡혀 있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까지 와야 하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신분도 없이 그냥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추산하는 곳마다 다르지만 최소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는 길이 이전보다는 더 어려워졌고 행여 신분이 발각될까, 목숨이 위험할까, 그래서 북송이 될까봐 숨죽여 사는 이분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이분들을 향한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정말 정말 필요한데요. 결국 이들이 모두 통일한국을 위한 복음통일의 일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오늘도 남몰래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것,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도 함께 해주시지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요. 저 중국 땅을 헤매고 있을, 몰래 숨어 있으면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를 탈북민분들, 우리 동포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한 한 줄 기도도 좋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여러분 계신 지역과 함께 샵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남겨주시면 오늘 서머 스페셜로 진행하는 이 시간에도 많이 많이 또 찬양들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 노고십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합니다.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룩 워십 찬양을 함께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신반이라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중국 땅을 떠돌고 계시군요. 몰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정말 최소치가 그렇고요. 많은 추산 숫자로는 한 50만, 뭐 40만 이렇게 추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 땅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다가 많이 또 인신매매 당하고 또 중국 땅을 헤매면서 몰래 숨어 살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가도 단속돼서 적발되면 북송되니까 중국에서는 지금도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간간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분들이 그래도 숨어 살면서도 곳곳에 있으면서도 뭐 조선족 교회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이제는 우리의 또 민족이고 통일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꼭 모색하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분들을 향해서도 저 중국 땅에도 복음의 전파를 쏘고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에서 탈북민 모두를 응원합니다 라면서 1662 성도님도 문자 주셨고 북한분들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남한에서 응원합니다. 속히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5297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천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고흥에서도 오셨고 제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방송 은혜롭게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6009님도 남겨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체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꼭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찬양대 있으시죠? 찬송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자, 서머 스페셜 맞아서 이런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도 들려드릴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으실 수 있도록 우리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퀴즈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일과 북한 관련된 문제 두 문제 오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찬성 라이브 워십입니다. 김윤진의 인도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성 함께 하신 후에 오늘 통일 배우기 문제 첫 번째.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는 시간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 기간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를 함께 풀어가면서요. 야, 이랬구나. 아, 통일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마음 품으실 수 있도록 두 문제씩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푸시는 걸로도 하루에 두 뼘씩 이 마음의 거리 좁혀갈 수 있거든요. 적극 참여하십시오. 정답하시는 분들은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까요? 오늘 탈북민분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누적 입국하신 탈북민분들의 숫자가 3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그동안 다른 체제 아래서 다른 경제

제도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적응 교육 좀 필요하거든요. 통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또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직업들이 남한에는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우리 남한 사회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 정착 교육을 나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이라면 무조건 다 여기에 입소하셔서 교육을 수료해야지만 이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탈북민분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일정 기간 정착 교육을 받는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탈북민분들의 정착 교육을 실시하는 담당하는 그 기관 시설의 이름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번 탈북민 쉼터, 2번 하나원, 3번 북한 이탈 주민 센터. 자, 탈북민 쉼터가 1번, 하나원이 2번, 3번은 북한 이탈 주민 센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답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 주시면 되겠대요.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도 대한민국 분들, 이제 살던 분들, 우리 남한 주민분들과 국민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배우는 곳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인 것 같아요. 1번이 탈북민 쉼터, 2번이 하나원, 3번이 북한 이탈 주민 센터입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지금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또 첫 번째 문제에서도 어떤 분들이 당첨이 될까 기대하면서 여러분 정답 보내실 때 지역도 적으시고 신청곡 좀 남겨달라니까요. 꼭 남겨주세요.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는 오프닝에서 탈북민 분들 얘기, 특히 중국에서 떠도는 분들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 분들에 대한 얘기도 전해드렸죠. 그래서 드렸던 첫 번째 문제는 이 북에서 오신 분들, 북한 이탈 주민이 공식 명칭이고 탈북민 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하셔서 일정 기간 정착 교육을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관을 꼭 거쳐야 되거든요. 이 곳, 이 장소, 이 시설의 이름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자, 1번이 탈북민 쉼터, 2번은 하나원, 2번은 북한 이탈 주민 센터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2번 하나원입니다. 하나원은요, 지금 원래는 남성, 여성 따로 있다가 지금은 입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한 곳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에 있거든요. 저도 가서 함께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반 이상은 우리 하나원에 있는 하나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하나원 교회를 또 주로 섬기는 곳이 서울의 영락교회고 또 이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동역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곳에서도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사역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원을 이제 거치게 되면 각 지역으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이제 배치가 되고 배정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처음 정착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 달에는 새롭게 퇴소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한 탈북민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분들이신지,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들은 가족을 떠나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몸만 왔기 때문에 필요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지역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원인데요. 정답 3874님도 맞춰주셨고 순천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6230님 자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해요. 탈북민이 4만 5천 명이라는 사실이 놀랍네요 하시면서 1574님 세종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분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아는 북방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위해서도 제가 오늘도 기도하게 됐습니다 라고도 남겨주시면서 함께 하셨고 하나원에서 만난 동생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8417님 문자 주셨는데 한번 꼭 수소문에서라도 연락을 해보세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잘 살고 있는지 꼭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자 우리 부여에서도 남겨주셨고 탈북민이 잘 정착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9142님 그리고 파주에서 남겨주신 9135님도 하나원 또 익산에서도 7821님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몇 달 정도 이제 다양한 걸 배우거든요. 뭐 정착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도 받게 되고요. 또 진학 학생들에게는 학생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개를 받고 또 각 지역별 특징이나 어느 지역을 가서 살게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이제 교육 정착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하나원에 있는 하나 교회도 꼭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 정답은 2번 하나원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역시 샵 1069번 등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세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 해마다 뭐 수천 명씩 이렇게 입국을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탈북민분들이 갑자기 급증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탈북민들의 한 반은 요 시대 때 들어오신 분들이시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탈북민이 가장 많이 입국을 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1번 2000년대 2000년에서 2009년 2번 2010년대 2010년에서 2019년 3번은 202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가운데 우리 탈북민분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제일 많이 입국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정답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우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답 때 들어오신 분들은 뭐 벌써 최소 10년 이상씩 사신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자, 탈북민이 가장 많이 물밀듯이 입국하고 들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1번이 2000년대 2번이 2010년대, 3번은 2020년대.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찬양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크룩스의 찬양 또 준비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오우신실 하신 주 함께 고백 은혜 나누시고 이어서 한 곡 더 전해드릴 거예요. 우리 오신신 하신 주는 9897 성도님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찬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도 받으시고 정답도 보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 보내실 때 여러분 지역 꼭 적어주세요.

아멘. 크룩스의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양 메들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드려보려고요. 탈북민분들이 우리나라에 3만 5천여 명 정도가 지금까지는 누적 입국을 했는데 가장 많이 물밀듯이 입국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1번이 2000년대, 2번이 2010년대, 3번이 2020년대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잠시 후에 정답 발표해드리고 설명해드릴 거예요. 자, 1번 2000년대, 2010년대, 2번이고요. 3번은 2020년대.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시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함께 부르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시사상식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정답들 다 보내셨죠? 자, 탈북민 분들이 가장 많이 입국했던 시기가 특별히 있습니다. 1번이 2000년대, 2번 2010년대, 3번이 2020년대였는데요. 정답은 1번 2000년대였습니다. 200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서 2010년대 중반까지 이 추세가 계속되기도 했었어요. 어떤 분이 직접 찾아보신 것 같은데 2009년에는 무려 3천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하셨어요. 자, 왜 2000년대에 많이 들어왔을까? 정답 보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 대기근, 이 기아 사태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예,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정말 많은 북한의 우리 주민들이 굶어 죽는 안타까운 식량 대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북한 고향을 떠나신 북한 주민들이 뭐 수십만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 가운데 뭐 강물에 휩쓸려서 죽으신 분도 있고 또 탈북하는 길에 세상을 뜬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가 이제 탈북하셔서 얼마 안 됐을 때 200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책을 지원하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변화시킨 것도 있었죠. 2010년대에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2010년대에도 한 달에 뭐 몇백 명씩 또 한 해에만 몇천 명씩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2010년대에도 이분들은 이미 탈북하신 지 십몇 년을 중국에서 사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최근에는 탈북민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입국하는 숫자도 줄은 이유가 중국 땅에서 숨어 사시기도 하고 오는 길이 너무 험하고 브로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또 혹시라도 탈북을 시도하다가 그러니까 중국에 살면서도 한국으로 오는 길에 시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북한으로 북송될까봐 그런 두려움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땅에서 숨어 사는 또 떠돌아다니는 탈북민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에서도 탈북민분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거 봤었어요. 정답 1번 2000년대입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광주입니다. 이제 막 라디오를 틀었어요 하시면서 3152님 정답도 남겨주셨어요.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7766님도 정답 남겨주셨습니다. 더 많은 탈북민분들이 안전하게 이 자유의 땅으로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는데 예,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도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기도하는 마음, 더 관심 갖고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연대의 마음 표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극동방송을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들 잃지 마시고 계속 상기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은 은혜예요. 신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임지연 PD가 한 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OAP데이 제작의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로마서 8장 38절 하반절에서 확신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다른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리라. 17,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번에, 한 번이 영원이란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죄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금방 죄를 또 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약 성소에서 번제단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셨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이 온전하게 속죄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영혼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해도 그 사람만 보면 또 생각나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만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외에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죄를 어떻게 처분하실까요?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0: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속죄는 다시는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 말씀에서 수도 없이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거짓과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도 그건 알겠는데 말씀은 어디까지나 말씀이고 실체는 그렇지 않잖아 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다시 매달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약속된 말씀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뀝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서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약속된 말씀, 성령의 인지심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게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한국교회와 함께 걷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입니다. 성안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안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 알랑로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23-23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펀펀 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628-226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의도를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복음서에는 막 비유나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그 비유와 상황에 막 몰입해가지고 실제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의 제도와 규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으냐, 여기까지 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를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것과 같은 안식일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응답하신 예수님 말씀의 의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벌어진 사건에서 예수님이 응답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다윗, 물론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의 일이지만 다윗과 그 일행이 했던 상황과 그 일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누구에게 빗대고 계세요? 다윗 왕과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자, 사건이 벌어진 때는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게 배가 고팠는지 이 유명한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굉장히 살피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됐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니까 따라다니다가 배고프니까 안식일인데 그냥 옆에 밀밭이

있으니까 밀 이삭을 탁 꺾어다가 손으로 비벼가지고 입에 탁 털어넣었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때는 안식일이었고 밀 이삭을 탁 꺾은 건 이게 뭐한 거예요? 추수한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꺾었으니까 추수한 거고 손으로 탁 비빈 건 뭐한 거예요? 타작한 거예요. 타작. 추수하고 타작하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그 수확을 먹은 거죠. 요거 딱 걸렸어. 와, 딱 걸렸어. 예수의 선생의 제자들이 저렇게 추수도 하고 안식일날 타작도 하고 먹었어. 분명하게 어겼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게 시비 거는 자들에게 주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 왕과 그 따르던 자들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의도가 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 예수와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 딱 비교가 되죠? 의도적으로 딱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도 시장할 때 이런 일을 했다. 어? 자, 보세요. 이 말씀의 의도가 보이시죠? 다윗 일행이, 자,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아니, 안식일이란 말은 여긴 안 나와요, 원래는. 성소의 규정을 어기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다윗과 그 일행이 성소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러라. 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뭐라도 좀 먹을 걸 주세요. 배고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이멜렉이 하는 말이, 아니 여호와 앞에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다. 거룩한 떡밖에 없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말이고, 구별되었다는 말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왜요? 여호와 앞에 드렸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멜렉이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에게 그 떡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습니다. 그렇죠? 제사장 아이멜렉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 따르는 자들이 먹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아직 왕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떡을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등극하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죠. 예수님은 지금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다윗,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그 다윗을 자신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때가 그가 높임 받으시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사 그가 하늘로 오르시는 그 영광의 순간,
그 영광의 순간이 그가 왕으로 등극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왕으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가지시기까지 그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이미 그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예비하고 시작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를 얽어매는 수많은 규정들, 규례들, 그것이 그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비루한 자들, 온갖 비루한 자들이 다 다윗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부들, 세리, 수많은 죄인들, 오합지졸들, 그들과 함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희가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느냐?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셔요? 인자. 이 인자라는 표현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다니엘서 7장에 그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인자. 바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시고 온 천하 열방으로부터 그 앞에 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는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그 인자라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그 인자고 그 왕이고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내가 안식일의 규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예비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안식은 너희를 얽어매고 종 노릇하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과 생명과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그들 앞에 오셔서 그의 시간들을 선포하실 때에 이제 더 이상 그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의 규정을 제대로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하는 시비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뭐 그게 규정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왜요? 이 규정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규정을 세세하게 이 해석해 놓은 책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탈무드, 미드라시, 주석에 유대인들의 그 종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같은 유대인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미국 동부에 가보세요. 유대인들로요, 다 달라요. 정통파 유대인, 개혁주의 유대인, 자유주의 유대인, 유대교도 다 종파가 달라요.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정확하게 뭐냐에 대한 견해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안식일의 규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그 뜻과 가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 세상을 열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고 안식일 규정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이번에도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번에도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찍어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찍어놓고 벼르고 있어요. 오호, 봐라. 지난번에는 용케 빠져나갔지. 요번에도 안식일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놈.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들 앞에 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거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벼르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주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답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뭐가 옳아? 아니, 선을 행하는 게 옳죠. 생명을 구하는 거, 죽이는 것 뭐가 옳아? 구하는 게 옳죠. 거기서 다른 답을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 분명한 우리의 가치 판단에 관한 기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기준에서 중요한 건 안식일 규정의 디테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얼마나 완벽하게 지켜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마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걸 붙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밀어내고,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 사실 여기서요, 예수님은 이번에는 율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 만지지도 않으셨어요. 손을 내밀어봐라 그렇게만 하셨는데 그 말은 사실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말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야, 봐라, 내가 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했나? 그거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조상의 율법과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는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그것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 자유를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화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영화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몇 년 전에 했던 영화 중에 대사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이게 아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헌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이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자, 볼까요? 10절부터 보세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이 바싹 말라서 뼈다귀 같았던 손이 피가 돌고 살이 붙고 회복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고 계실 거예요? 예예, 시원하게 하세요. 와 하시겠죠?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하시겠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에 보세요. 손이 회복된지라. 그런데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났어요.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수군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생명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 생명보다 예수가 어떻게 자기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지, 예수가 어떻게 자기들의 이권을 침해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새로운 선생,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막아낼 수 있는지, 오직 그것만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보이신 이 두 가지 역사는 그저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배고프면 먹어도 돼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오래된 고질병이 치유된 그 한 가지 기쁨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자유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 나라가 여러분 앞에 임했다고,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인자, 그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간을 우리 앞에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세상, 그 죄로 물들었던 세상 가운데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과 참 생명을 회복하실 것을 분명하게 그들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그림자가 아니고 참된 안식을 이루어 주실 예수라고 하는 그 왕이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아멘. 실체가 오면 여러분, 그림자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면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예, 곡간 열쇠.

0: 돌려드리고 물러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열어가시는데 그분의 오심을 가리키는데 쓰던 그 표지판을 붙들고 거기에 얽매여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당신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타부터 따지고 그분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 그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을 살리고 맞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뭘 중요하다고 붙잡고 뭐가 옳은 것이라고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진짜 나를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너희에게 나는 진짜 왕이냐? 너희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그것, 나의 나라의 가치, 생명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 일에 우선하고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몰아내기 위하여 칼 빼들고 그들 앞에 서신 그런 무서운 왕이 아니고 바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바로 그 왕, 그분. 우리는 진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진짜 진지하고 치열하게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 앞에 오신 참된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로 나의 왕국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의 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모든 연약한 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왕의 나라,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이제 글귀를 보면요, 어떤 단어에 제가 관심 갈 때가 있어요. 어제는 초복 얘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라는 단어 제가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저란 단어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고 가사를 묵상하는 찬양이

오직이란 단어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오직이란 단어보다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데 뭔가 비상한 각오, 결단보다는 그냥 힘을 쭉 빼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실천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는 거, 그저 공부하는 거, 그저 사랑하는 거, 그저 기도하는 것. 누군가 사랑할 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사랑 못해요. 그쵸? 교회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못 다닙니다.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그분께 엎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곡 들어봅니다. 그저 엎드리는 마음으로 희지윌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시지율의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힘을 빼고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다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도전하고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 그냥 씨 뿌리고 그저 기도하면서

더 기다리는 거. 안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오프닝에 공감하는 분들 문자 또 어플 메시지 주고 계시네요.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저 감사해. 뭐 특별한 거 아니어도 청주에서 8865번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렇죠. 복잡한 거 싫어요. 이 시간 새끼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랜 직장 생활을 잠시 쉬게 되어서 시간이 있다고요. 우리 7928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와 우리 4420번님 저희 교회에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모금 바자회를 했는데 이야 이거 뭡니까? 팥빙수, 망고빙수, 핫도그 에이드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권사님들이 팥빙수를 엄청 팔아주셨습니다. 사진 속의 빙수 제가 만든 거라고. 와, 뭐 그림 같네요. 와, 참, 예, 좋습니다. 우리 또 바자회 산교 모금을 위해서 자 구로구에서 잘 오셨습니다. 그저 기도하게 하소서. 요즘 저에게 강력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2594번님. 그저 전도에 힘쓰는 것. 집에 있는데 아이고 이제 그저 전도 갑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5376번님.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8413번님. 주님 납작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업고 가시기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 저 살 빠지게 도와주세요. 예,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머릿속으로는 잘 알면서도 내 스스로 해결하라고 늘 고집부리고 있는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기 실천해보겠다고 0691번님 그렇습니다. 좋네요. 오프닝으로 뭔가 다시 깨닫고 결단하는 분들 많이 생겨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버티고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보다 살짝 더 이렇게 좀 힘 좀 들어간다랍니다. 이제 결코 기도를 쉬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있죠? 이제 역전되리라.

0: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하고 힘난다고 8841번님 흐린 평택 그렇지만 늘 즐겁게 1112번님 듣고 계십니다. 그저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머리 들고 창피하네요. 주님 엎어지고 싶어요. 231번님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포항에서 4478번님 말씀 앞에서 추악하고 죄 많은 주인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 주세요 라고 바로 33번님 강한 의지를 보이시네요. 그저 그냥 말씀 앞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사연 주실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서울 수신번호 전국 어디서나 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라디오처럼 들을 수도 있고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끼라 주은이와 방송 듣고 나서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주은이 응원하는 칠찬 일색이었다. 주은이와 지금도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다고. 지난번에 혹시 그 귀염둥이 통화했던 3184번으로 오셨네요. 8532번이 그저 받은 은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돌아가고 싶어요. 자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제 몸무게가 역전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패스하겠습니다. 예, 항상 화를 복으로 역전시켜주는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자 3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전도 요청. 자 6년 방학 중인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자 우리 이분께 정일순 제가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정일순님이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지금 친구, 네, 친구에게 전화 갑니다. 정일순님께 일반 전화로.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정일순님 되시죠?
1: 네네.
0: 강민호님, 친구 네. 맞나요? 친구?
1: 네.
0: 친구가 방송국으로 우리 정일수님 네. 사연을 보내서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고 네.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0: 얘기 들으셨죠?
1: 예.
0: 어디까지 얘기 들으셨어요?
1: 뭐, 극동방송에서
0: 예? 예.
1: 전화 올 것이다. 받아라. 그 소리만
0: 아, 그 소리만
1: 들었습니다.
0: 들었습니까?
1: 예.
0: 잘하셨네요. 친구 말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예. 잘말 듣다 보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1: 아, 예.
0: 선물. 지금 울산 맞죠? 울산.
1: 네네.
0: 네. 자, 선물 부를 테니까요. 그래서
1: 예.
0: 좋은 선물 골라보십시오.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주식회사 OJ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1: 네.
0: 여기서 어떤 거?
1: 단백질 세이크로
0: 단백질,
1: 하겠습니다. 네.
0: 단백질. 예. 자, 우리 친구 덕분에 이렇게
1: 네.
0: 선물 받는데 친구한테도 줘야죠.
1: 네, 그래야죠, 당연히.
0: 친구 뭐 줄까요? 친구는 뭘 좋아할까요?
1: 친구분도 아무래도 단백질 좋아하듯이 분데요.
0: 아, 그럼
1: 네.
0: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 네.
0: 친구 이름이 강민호, 그쵸?
1: 예.
0: 자, 우리 민호 씨.
2: 예.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응?
2: 저는 주얼리.
0: 어우, 주얼. 단백질 말고. 응.
2: 예.
0: 나는 먹는 거는 괜찮고, 주얼리. 뭐 선물하시게요?
2: 아, 예.
0: 그분께.
2: 아, 예.
0: 예,
2: 아니,
0: 그분께.
2: 예.
0: 아내에게?
2: 예.
0: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친구예요?
2: 아,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0: 같은 교회를,
2: 예,
0: 뭐, 어렸을
2: 같은
0: 때부터?
2: 직장, 예, 아니요, 그거 아니고.
0: 예, 그러면.
2: 나이가 30대 정도.
0: 30대 정도 그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2: 네.
0: 그러다가 지금, 우리 정일수님,
1: 네네.
0: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1: 네네.
0: 얼마나 됐어요, 쉰 지?
1: 신지 제가 한 5년 정도 된것
0: 5년
1: 같아요.
0: 정도 됐습니까?
1: 예.
0: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친구가
1: 네.
0: 방송국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 예.
0: 신청을 한 거예요.
1: 네.
0: 생방송 중에.
1: 예.
0: 생방송 중이었다는 거 아세요?
1: 그거는
0: 그거
1: 몰랐습니다.
0: 몰랐습니까? 예.
1: 예.
0: 전국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자,
1: 예.
0: 우리 정일수님.
1: 예.
0: 이번 기회에
1: 네.
0: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그러겠습니다.
0: 제가
1: 약속하겠습니다.
0: 강민호님께 들으니까, 니
1: 예.
0: 교회 갈게, 교회 가야 되는데라고 얘기한 것만 벌써 3년 지났다는데.
1: 네, 그래, 맞아요.
0: 맞아요?
1: 예.
0: 야, 오래 걸리네요. 이제, 오늘 끝내봅시다. 오늘.
1: 네, 이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0: 이번 주에, 응?
1: 예.
0: 약속한다고 했잖아요. 저하고 이제
1: 네.
0: 새끼손가락 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을 그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기회, 계기로 생각하면서 이번 주부터 가는 걸로.
1: 네,
0: 어디
1: 알겠습니다.
0: 교회로 가나요?
1: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봐둔 교회가 따로 있긴 있거든요, 더.
0: 따로
1: 이쪽에.
0: 있습니까? 우리 원래 다니던 강민호님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는 다른 데 있어요?
1: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0: 네네.
1: 예, 항상 차로 저를 데려다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0: 누가요?
1: 제가,
0: 친구가?
1: 항상
0: 아,
1: 감사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0: 그렇구나. 자, 우리 민호 씨,
2: 예.
0: 우리 정일순 친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응?
2: 예.
0: 그래도 지금 많이 마음을 열었네요.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하십시오.
2: 항상 믿음은 좋은 친구인데, 주일 성소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믿음과 주일 성소가 하나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2: 아, 그래요.
0: 친구한테 얘기한 거 맞죠?
2: 예.
0: 예, 그래요. 자, 우리 정일수님.
1: 네.
0: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가시는 걸로 결단을 하면서
1: 예.
0: 저 따라서 기도를 한번 하시죠. 저
1: 네.
0: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를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일수님.
1: 네.
0: 저랑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1: 네.
0: 하나님하고도 약속했습니다.
1: 네.
0: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1: 예.
0: 앞으로 이제 방학 없이.
1: 예.
0: 쭉쭉 가시는 걸로.
1: 네.
0: 자, 우리 정일수님이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있을까요?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1: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0: 그러면 그냥 가사만 불러주시면. 가사 알려주시면.
1: 갑자기 너무 긴장.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 예.
0: 갑자기 긴장돼가지고.
1: 예.
0: 제가 볼 땐 전혀 지금 긴장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0: 그래요? 자, 네. 그러면은 우리 예. 친구한테 넘겨도 될까요?
1: 네.
0: 우리 강민호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2: 고난이 꽃이 되게 하소서.
0: 아유, 그게 제목 맞아요? 그런 곡이 없는데.
2: 예?
0: 그런 곡이 여기 없네요.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2: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0: 아유, 죄송한데 그런 제목이 없어요.
2: 그럼 은혜 하겠습니다.
0: 은혜. 아유, 고난 아까 그 곡을 진짜 제일 인생 곡으로 하시나 봐요.
2: 아, 그렇습니다.
0: 아, 자, 우리 정일수님 혹시 생각 나셨나요 지금?
1: 지금요.
0: 예. 생각 안 나요 지금도?
1: 이게 지금 있을지 모르는데. 네? 아무것도 너를. 예.
0: 와, 이 두 분은 정말 제가 모르는 것. 아무것도 너를.
1: 네.
0: 찬양 맞아요?
1: 네.
0: 이것도 없는데. 네.
2: 이거 아니에요 혹시? 아무것도 너.
0: 아무 두려워 말라 그건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1: 예. 네.
0: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너를이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는 이유가?
1: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요.
0: 마음이 편안해지고.
1: 예, 예.
0: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고요.
1: 네네.
0: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평안한 네.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1: 네, 감사드립니다.
0: 자, 두 분 인사하시고.
2: 네.
0: 두 분 안 친하구나.
2: 피디님,
0: 예, 예.
2: 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0: 예, 예, 하십시오.
2: 그 예배 보고,
0: 예.
2: 확인하는 거, 그거 좀 정일순 꼭 좀 해주십시오.
0: 아, 자, 우리 정일순님.
1: 네.
0: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드렸다고 문자를 네. 꼭 주셔야 돼요. 그 말 하는 네. 것 같은데.
1: 네.
2: 아, 그렇습니다.
0: 예,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네. 생방송 중에 저한테 갔다 네. 왔다고.
1: 네.
0: 꼭 좀 문자 좀 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1: 예. 네.
0: 울산 극동방송 꼭 들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1: 네.
0: 네네. 자, 두 분 이제 마지막 빠이빠이 인사. 예.
2: 일순아.
1: 아.
2: 어쩌근데, 아무튼, 꼭 하나님 안에서 꼭 행복하시길 바란다.
1: 너로 인해서 나 오늘 너무나 감사한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고마워.
2: 그래, 서로 감사한다.
0: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꼭 좋은 네. 수 기다릴게요.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종욱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아무것도 너를 들었을 때 제가 갸우뚱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죠. 그쵸? 어떤 분은 한참 웃었다고 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꼭 이분 정말 친구가 생각보다 와, 꼭 이 확인까지 꼭 받고 싶다고. 예. 우리 정일수님 꽉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가 문자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니까요 아까 어떤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건강검진 받고 결과 듣기 위해 병원 가는 길이네요. 모든 걸 그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7770번님 할렐루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아이들과 이른 휴가 가는 중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 중에 8776번님 사연 주셨네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날들 계속되길 소망한다고. 야, 휴가 중에 또 아이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 갖고 계시네요. 잘 갔다가 또 돌아오십시오. 예,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자, 이번에 전도 요청이 또 있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지금 방학을 끝내게 하고 싶군요. 자, 여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가 지금 구했습니다. 여동생 8836 신호가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최선홍님 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의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예, 압니다.
0: 가끔 들으세요?
1: 요 근래에 이제 듣고 있습니다.
0: 요 근래? 예, 왜, 예. 오빠가 한번 들어보래요?
1: 아,
0: 예?
1: 예.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오빠가 최선웅님 사연을 보내가지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거든요. 알고 예, 있죠?
1: 예예. 예.
0: 오빠가 전화 받으라고 했죠?
1: 예예.
0: 혹시 이거 생방송인가?

0: 저도 아세요?
1: 예, 알고 있습니다. 듣고
0: 와,
1: 있습니다.
0: 오빠가 다 말했구나.
1: 재작년에도 한번 극동방송에서 통화한 적도 있고요.
0: 진짜요? 뭐
1: 예.
0: 이런 이 프로그램으로 저와 함께
1: 예.
0: 저랑 통화했다고요?
1: 한번 통화를 한것 같아요.
0: 저랑 한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저랑 이렇게 막
1: 오빠가 사연을 보내가지고,
0: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1: 그때 외국에 있어가지고,
0: 네네.
1: 예, 또 오빠 말도 한쪽 귀로 또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또 교회를 나가 보려고 또 마음을 먹고 다잡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때는 외국에 있었어요. 이제 귀국하셨고, 교회 안 나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저는 교회를 처음부터 안
0: 안
1: 갔었고요.
0: 갔어요.
1: 예, 처음부터 안 갔었고, 이제 하기 시작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거든요.
0: 지금 교회를 그러면은 갔어요, 지난주에? 진짜요? 갔군요. 어떻게 가셨어요?
1: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0: 네.
1: 그냥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0: 네네.
1: 갔는데,
0: 예.
1: 그 다음 주또 가게 되고,
0: 그래서 두번 갔어요.
1: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냥,
0: 두번
1: 마음이.
0: 갔군요. 두 번. 예배를 드렸어요. 어땠어요? 두번 다, 예배가.
1: 첫날에 갔는데, 그때, 감사라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0: 그래요.
1: 내용이.
0: 예.
1: 예, 그래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0: 두 번째는.
1: 두 번째도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0: 네네.
1: 예,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했었어요.
0: 편안했어요. 중요한 거는 다음 주도 가고 싶어요?
1: 갈 거예요.
0: 와,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방학생이 아니군요. 자, 이렇게
1: 무슨
0: 전화 연결되면
1: 말씀이세요?
0: 우리가 선물 드리는데, 아까 혹시 제가 선물 막 부를 때 방송 들으셨어요?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요? 저
0: 네.
1: 안 주셔도 되는데?
0: 얼른 빨리요, 빨리.
1: 아, 그래요?
0: 빨리.
1: 아, 그러면 저 레모나 할게요.
0: 레모나. 오빠는 뭐 줄까요? 오빠.
1: 오빠도 레모나
0: 오빠
1: 주세요.
0: 레몬 알겠습니다. 자, 오빠가 혹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빠? 오빠 레모나 좋아요?
1: 네, 좋아합니다.
0: 아, 진짜요? 자, 최선웅님. 오빠 옆에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1: 아니요,
0: 있었어요?
1: 몰랐어요.
0: 그건 몰랐습니까? 두분 어느 지역이세요? 다른 지역인가?
1: 저는 부산에 있고요.
0: 예.
1: 저는 경남 창녕에 있습니다.
0: 창녕. 그렇구나. 최종원님, 보니까 최선홍님이 저는 방학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두번 교회를 나갔네요.
1: 아, 그때 이제 사연 올리기 전에 일단 먼저 나가보려 했고,
0: 네.
1: 사실은 작년에 석회라 연결된 게 아니고, 제가 그 극동을 전파 선교사 할 때,
0: 예.
1: 전파 선교사 통해서 한번 기도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석회라 연결을 한 번도 안 했거든.
0: 전화 연결된 건 아니고,
1: 그건 아니고,
0: 예.
1: 전파 선교사로 통해 해가지고, 기도하는 요청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로 했었어요.
0: 그렇게요. 어쩐지 제가 아까 이제 외국에 계셨다는데, 외국에 계실 때가 제가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예.
1: 그러니까,
0: 외국까지 제가 전화 연결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잘 오셨고, 오빠가 한번 교회를 나가보라고 전화 연결하기 전에 했는데 또 그걸 나가봤고, 오빠 얘기를 잘 듣네요, 동생분이.
1: 고맙고 미안하죠.
0: 예? 아, 미안한 게
1: 고맙고
0: 많아서,
1: 미안해요.
0: 미안한 게 많아가지고.
1: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0: 예.
1: 제가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고, 열심히 이제 제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0: 예, 그래요. 부모님이 지금 뭐 최근에 천국 가셨나요? 두분 다? 두분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1: 기도 잘 하시고 가셨어요.
0: 천국에서 부모님이 아들, 딸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 아빠, 엄마 꼭 만나야죠.
1: 그렇죠.
0: 어떻게 천국 가는 줄 아세요?
1: 아니, 잘 모르겠어요.
0: 잘 몰라요? 착한 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0: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대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나중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얘기를 더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네네. 자, 거의 그러면은 방학이라기보다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니게 되는 거네요. 그쵸? 오빠 최종원님. 네, 그런 거죠? 동생이
1: 그렇습니다.
0: 방학이라기보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군요. 최근에 좀 어려움도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모르지만. 그쵸? 예. 자, 우리 최선웅님. 저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해, 하느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하느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저 우리 오빠 되시는 최종원님. 아까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안 했죠?
1: 아, 하고 싶은 말요?
0: 네.
1: 아,
0: 동생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1: 이게 한
0: 저한테 말고
1: 한달
0: 동생한테
1: 조금
0: 동생 이름 불러가지고 선호가 이러면서 예.
1: 선호가 아버지가 한달 동안 병원에 계실 때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그 모습 보고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잘 함께 가자. 사랑한다.
2: 알았어, 오빠.
0: 이야, 참 너무 믿음직하고 든든한 우리 오빠네요.
2: 맞아요.
0: 그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실 때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셨구나.
1: 인종을 같이 봤습니다.
0: 임종을 같이 보셨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잘 믿는 아버님이셨나 봐요.
2: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진짜. 그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에서 정말 우리 딸도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꼭 만나기를 진짜 기다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창녕에서? 이미 근데 창녕에 그집 앞에 근처에 있는 교회 두번간 거예요? 누가 어떻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2: 오빠가 거기를 갔으면 했던 교회고 또집 옆이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0: 아이고 잘 됐네. 잘 됐어요. 예.
1: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집 지역에 소개해 줘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0: 야, 우리 또 오빠가 또잘 이렇게 또 안내를 해 주셨구나. 혹시 최선웅 님이 거의 무교신데 이제 가셨는데 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중에 혹시 이게 마음에 와닿고 눈물이 나고 아까 감사 찬양이라고 했나요?
2: 저는 그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0: 그게 제목이니까 감사인가요?
2: 감사로 되더라고요.
0: 감사. 이 찬양을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으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최선웅 님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극동방송 듣다
2: 알겠습니다.
0: 보면은

0: 하나님의 말씀, 이 찬양 계속 흘러나올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교회 잘 다니시고요.
1: 예.
0: 이 찬양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0: 네네네. 그래요.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오빠에게 짧게 한마디 하시죠.
1: 오빠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2: 끝까지 하세요.
1: 예.
0: 야, 우리 오빠 최종원님 또 동생 최선홍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저도 마지막에 두 오누이 아버님 같은 분 됐으면 좋겠다고요. 8918번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누이라고요. 아름다운 두 남매분 이렇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셨네요. 개독교라고 욕했던 남자친구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11조도 내는 귀한 남편 됐다고요.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8417번님 정말 귀한 사연 감사하네요. 예, 정말 우리가 이 저 높은 곳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겠죠. 자, 오늘도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의 이 대분가로 나누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 배경 형성이 되는 거 참 중요해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나눠서 이 여러 사람들한테 배울 때 가르쳐주고 신도 있게 예수님의 속성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운동, 성령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절대 설계일 때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바울 얘기 암만 불러서 다윗 모세 얘기해봐요. 능력 있나?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있나? 아니요.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돼. 그 사람 40명이란 사람을 1500년을 들고 구약을 완성했어요. 신약은 100년. 그래서 40명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

0: 믿어야 되는 거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 내가 교직원 때도 했지만 목사라고 그래서 신학생이라서 천국 다 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음한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지요.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계속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에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바뀌어지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으슬피 뭐가 올 거예요. 으슬피 올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학문이 받쳐줘야 되는 도구, 수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7월 1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잠이 금방 드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사실 잠을 금방 자는 편은 아닙니다. 낯선 곳에서는 더 그렇고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면 한참 뒤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상할 만큼 잠이 잘 오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평안은 누가 내 곁에 있느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당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도 인생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심하며 잠들었던 아이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을 얻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하신 곡은 세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8절인데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8527님께서 믿음 보내주시면서 오늘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4549님 믿음을 오고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742님 할렐루야 믿음을 오고 외쳐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무더위 어떻게 시원하게 보내고 계신지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믿음을 오고와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한 찬양으로 함께 보내주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 길에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 샘프 샘분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슈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목요일 오늘은요. 말씀이 노래가 되다 코너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나서 찬양이 된 곡들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 속에 담긴 말씀을 함께 발견하고요.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성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도미누스의 음성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새 찬송가 182장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이 노래가 되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양과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구절의 말씀이 한편의 찬양이 돼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 속에 담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이 찬양은 꼭 소개해주세요. 또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제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는 찬양, 찬송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첫 찬양,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가까운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생명도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먼저 바라보시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 묵상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한웅재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 마태복음 6장 26절 함께 묵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소리엘의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십자가로 증명됐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문용택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오늘 코너는요, 말씀이 노래가 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많은 찬양과 찬송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꼭 소개해주세요. 또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저한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는 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묵상하며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괜찮아진 후에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치고 무거운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으며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옹기장이의 음성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합니다.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올려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소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시편 23편 1절과 2절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평안히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염려를 붙잡고 해결하려 하지만 성경은 염려를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맡긴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벼운 걸음을 내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테너 신윤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가끔 멜로디를 먼저 흥얼거리는데요. 그 노래의 뿌리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 누군가의 믿음이 고백이 됐고 그 고백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나서 오늘 우리도 함께 부르는 찬송이 됐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찬양을 또 한 번 올려드리실 때 그 가사 속에 담긴 말씀도 함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는 믿음이 되며 우리의 삶에서는 순종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평양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조금 특별한 역 이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흥역, 영광역. 이런 이름들을 보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한때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복음이 뜨겁게 살아있던 도시였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부흥이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지금 그 자리에 왕좌에 누가 앉아있냐는 겁니다. 이 질문은 비단 평양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오늘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있을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 돈, 성공, 내 계획이 예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건 단지 옛날의 뜨거움만을 잃었다는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들이 조금씩 더 중요해지고 다른 것들에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오늘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버린 교회가 아니었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봉사했고 그런 거 잘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이 식었다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셔요. 사랑이 식는다는 거 참 마음이 아프죠.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 사랑 안 해 하고 식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더 쓰고 조금씩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서서히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마음의 왕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가? 작은 일을 만나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큰 일을 만나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걱정과 염려에만 머물고 있진 않은지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1순위가 되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내 마음의 왕좌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삶인 것 같아요. 8841번님,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어느새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의 문자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성경 읽는 시간이 참 즐거웠는데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된다고 2309번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요. 아, 첫사랑을 회복 그 이상으로. 네. 첫사랑은 추억에 머물지만 우리 현재의 사랑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아, 우리의 사랑을 더 키워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선순위다. 그렇죠. 6658번님. 정말 사랑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시간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제 하루의 첫 번째 순서로 모셔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건데 이것도 진짜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 분주한 것도 연약함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모셔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샬롬 9199번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다섯 청년들 비전트립 잘 마치고 감사히 돌아왔다고 2760번님이 주셨어요. 네, 우리 비전트립 단기 선교 또 국내 선교 가시는 교회들도 이제 뭐 이제부터 많을 것 같아요. 7월, 8월 여름 사역들 많이 준비하고 움직이고 계신데 다들 건강히 안전히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잘 전하고 오시기를 축복해요. 6013번님 삼계탕 대신에 어제 닭볶음탕 드셨대요. 그래요. 네, 어제 초복이라 삼계탕집들이 아주 그냥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네, 치킨, 닭볶음탕, 그냥 든든한 밥상 잘 챙겨 드셨어요. 2085번님 인천 새힘교회의 조권사예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 날마다 힘찬 라디오 들으면요 저희 교회가 불려지는 듯해서 너무 좋아서 출석 주셨어요. 자, 새 힘으로 항상 새 힘, 힘, 힘 이렇게 하니까 새힘교회 식구들은 너무 좋대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7524번님 평양의 대부흥운동 시절을 들으니 다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평양 땅의 그 왕좌에도 예수님이 앉게 되는 그날을 소망한다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오늘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나 돌아보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또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책망을 들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첫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사랑이 회복되길 바라고요. 오늘의 은혜, 오늘의 사랑으로 주님과 더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온천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본능이자 시대적 화두가 있다면 바로 안전일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삶의 겹겹이 안전망을 치며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서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노후의 빈곤을 막기 위해서 연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유력한 인맥을 쌓고 끊임없이 스펙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모래성 주변에 거대한 방파제를 쌓듯이 내 삶을 지켜줄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물론 자신의 미래를 성실하게 대비하는 것 분명히 지혜로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쌓는 것이 안전망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평안을 누리고 내가 쥐고 있는 조건들이 흔들리면 깊은 우울과 불안에 빠져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이런 우리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안전망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시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다섯 편의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며 독려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안전망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사망 선고를 내리며 시작하지요. 단순한 찬양의 감격이 아니라 차갑고도 예리한 현실 인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진짜 안전망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편 기자의 치열한 통찰을 따라서 내가 무의식 중에 기대고 있던 헛된 의지처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그 소망의 닻을 내리길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첫 번째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의 시스템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함께 읽었지만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폭로를 합니다. 여기서 귀인들이라고 나오죠. 이건 단순히 돈 많고 권력 있는 개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견고해 보이는 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화제이지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그 주식시장에 사이드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주식이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내리면 일부 매매가 정지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폭등이나 지나친 폭락을 막는 것이지요. 이 비슷한 것으로 서킷 브레이커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중, 3중으로 재정적, 사회적 방어막을,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대비하는 것 지혜로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 치밀한 안전망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떠나면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 아무리 견고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소멸합니다. 인간에게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거두어 가시는 순간 소멸이라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 구약 역대하 15장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는 젊은 시절 100만 명의 구스대군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기적을 보았죠. 그러나 그 36년의 통치 기간 동안 그에게는 거대한 군사력과 성전 곳간에 가득 찬 금과 은이라는 귀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통치 말년에 북이스라엘이 침공하자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성전의 금과 은을 아람 왕에게 바치며 외교적 동맹과 군사력이라는 전술, 그러니까 인간의 시스템, 인간의 귀인을 의지하는 것이죠. 당시 문화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돈으로 평화를 사는 완벽한 전술, 아니 적당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지요. 하나님이 아닌 인생의 시스템을 향한 자의 무서운 결말입니다. 인생은 귀인이 아닌 그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혹시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입니까? 아니면 내가 속한 든든한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해도 거기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죽음과 질병, 깨어진 관계 같은 인생의 그 문제를 한 번에 잠재울 궁극적인 도움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귀인을 통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내가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그 썩은 새끼줄을 놓으셔야 합니다.
평생을 바쳐

좋은 커리어나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설계가 외부의 작은 충격에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지혜로 삶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도울 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매일,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실패를 덮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인생의 헛됨을 지적한 시인은 이제 5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지처를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훌륭한 이름이 많은데 오늘 5절에는 하필 야곱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이삭, 기적의 모세 같은 뛰어난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야곱일까요?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고 열두 지파의 뼈대가 되는 형제들의 아버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그리 좋은 모델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자신의 꾀와 계획으로 귀인이 되려고 했던 실패와 욕망의 상징에 가깝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자격 없고 실수투성이며 끊임없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 같은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참혹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가 다가오는데 능숙한 사냥꾼이자 4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린 형 에서가 야곱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이었습니다. 과거 형을 속이고 가로챈 잘못들은 야곱을 위축시킵니다. 조금이라도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하지요.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한 번에 주지도 않고 나누어서 주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아니, 머리를 쓰죠. 자기 재산도 나눕니다.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한 때를 칠때 나머지 때는 도망가야지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불안감 앞에서 막대한 재산은 오히려 위로보다는 최악을 상상하게 만들었지요. 그런 철저한 절망의 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부서진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십니다. 흙이든 사람이든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 고집의 환도뼈, 허벅지 뼈를 꺾으시면서까지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빚으시는 신실한 구세주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종종 그럴듯한 포장지로 내 삶을 꾸미려고 합니다. 번듯한 스펙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커리어, 인정받는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 분투하는 모습, 이건 마치 야곱의 모습과 같지요. 그런데 이 야곱을 빚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밝고 시원하고 풍요로운 상징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통제 불가능한 혼돈과 파괴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빚어내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바로 그 무서운 혼돈인 바다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제어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내 스펙과 기획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얍복 나루와 같은 내 절망의 자리에 개입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 지혜와 내 힘이 바닥난 순간에도 얍복나루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 때 철저히 무너진 내 계획 위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덮이도록 우리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내어드리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지요. 치성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도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겸손히 기대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기도의 시간을 내는 것부터가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처럼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자기 전이든 어떤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빚어달라고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낮은 곳을 살피시는 왕의 통치에 동참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함을 선포한 고백은 7절부터 9절에 이르러는 그 하나님의 눈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으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함은, 그 하나님의 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비참하고 그늘진 곳에 있으십니다. 8절과 9절에도 계속 나오지요.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강한 자들과 결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도가 구축한 안전망은 부족합니다. 또 잔인합니다. 돈이 없고 힘없는 자들은 그 그물코 사이로 끊임없이 빠져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10절에서 말하듯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은 인간의 제도가 놓쳐버린, 아니 배제해버린 사각지대로 향해 흐릅니다. 이 시편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시지요. 어떻게 결론을 내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르치십니다.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절망적인 환자에게 다가가 만지시고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룻기의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는 사회적 최약층이었던 나그네이자 과부인 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어 룻이 이삭을 줍게 했고 끝내 기업 물을 자의 책임도 다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행동은 단순히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을 삶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살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에게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셨고 그 계보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돕는 일상의 선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돌보는 보아스의 긍휼을 통해 다윗 왕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반경을 넓히고 더 높은 지위와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투하지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위로 올라가라고, 힘을 가지라고 부축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방향은 세상과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 그리고 관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보다 힘 있는 자,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들에게만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낯선 땅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사회적인 경쟁에서 밀려나 좌절하는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힘을 쥐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쌓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그 낮고 연약한 곳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영원한 왕의 통치를 오늘 나의 일상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내 힘으로 귀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0: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유일한 반석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소멸해 버릴 헛된 재물과 세상의 힘에 내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철저히 부서진 야곱을 끝까지 찾아가사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도울 힘으로 삼으십시오. 위로만 올라가려는 나의 야망은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의 통치에 기꺼이 동행하고 동참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온천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2-9191 온천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give?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둠과 고난을 당장 제거해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무관심한 재판관처럼 느껴질지라도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이 저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으로 참된 쉼을 누리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 다짐으로 오늘 저녁을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7월 16일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광야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결국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지탱해주는 그 믿음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어떻게 해야 하지 전전긍긍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어둠을 당장 걷어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지언정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렴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저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이 너무 덥죠. 무더운 여름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2026 썸머 스페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 저는 말수를 조금 줄이고 여러분들께 찬양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선물은 보내드려요. 모든 분들께 매일매일 은혜의 오프닝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김수빈 작가님의 손글씨로 쓴 말씀엽서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여러분 맛있는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행저질러와 함께하는 믿음의 기업에서 드리는 소곱창 밀키트 세트를 5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세 가지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다릴게요.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주님 계셔서 극동방송의 날씨는 오늘도 맑음. 여러분의 날씨도 오늘은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원한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서울극동방송 FM 106.9MHz, 제주극동방송 104.7MHz, 서귀포는 101.1MHz, 부산극동방송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주파수를 맞춰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주님과 행복한 저녁을 보낼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극동방송의 홍보대사입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저술라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기 위해서 는 아니고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했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는 행저술라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오늘 마태복음 7장이었습니다. 7장 11절. 아, 예수님은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필요한 만큼만 주실 것, 2번 좋은 것으로 주실 것, 3번 시험을 한 후에 주실 것. 너 필요한 만큼 딱 요만큼이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만큼만 줄게. 2번 좋은 것으로 내가 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3번 그래, 너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한번 고난 겪어보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내가 그리고 줄게. 3번 시험한 후에 주실 것. 정답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Right now 보내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부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

0: 제품을 추가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목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저질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정답 발표해야죠. 오늘 정답 마태복음 7장 11절 정답은 2번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었습니다. 아,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삶의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허둥허둥 허둥지둥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건은 결코 없음을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확신으로, 그 부르심의 완전한 확신으로 참된 쉼을 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제작 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7절에 베델로 돌아와서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엘 베델로 바꿉니다. 엘 엘로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하나님 집 베델이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단어로는 집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베델의 온전한 순종까지 한 평생의 일정을 거쳐서 우리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야곱의 모습, 옛날에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뭐랄까 갈지차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신앙 여정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산봉우리의 경험과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는 계곡의 경험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야곱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을 이름을 줘요.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짓고요. 지금 길르앗이라는 건 미스바의 두 이름이에요. 길르앗일 수도 있고 미스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쭉 오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미스바에서 또다시 삼촌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듣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의 약속을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부니엘에서는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까지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 만난 곳들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을 보면 물론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가깝게 느껴졌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저의 그런 봉우리 같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없으셨나요? 그 순간순간이 참 그 약간 전 이렇게 묘사해보았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옛날에 야곱이 조금 나오면 삼촌 집에 가서 또 자기 JQ를 발휘하면서 하다가 미스바에서 이제 삼촌과 헤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래 우리 사이를 하나님이 감시해달라고 말하는 이런 야곱의 어떤 헌신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부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엘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제단 쌓기 한 세겜에서도 하나님 만나는데 가면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설악산맥이라고 할까요? 태백산맥 같은데도 그렇죠. 가다 보면 오대산

가면 좀 높은데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더 높은데 더 높은데 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따라가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사실은 계곡과 봉우리를 이렇게 좀 뭐랄까 산타기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베델에서 시작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미스바에서

아직 내 인생의 그 위기를 통과하지 못한 깊숙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마다의 영적 성숙의 단계의 다른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봉우리에서 계곡으로 빠지더라도 더 높은 봉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저는 창세기 오늘 본문 이야기로 이제 더 집중해서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네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일어나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라반 삼촌 집에서 하란에서 라반 삼촌과 함께 살았던 그 하란에서 나오면서, 아니 더 일찍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에서였거든요. 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형의 문제가 자기 인생 속에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과정을 오면서 이렇게 우여곡절 있고 굴곡이 있고 봉우리와 계곡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결국은 가장 자기에게 힘들었던 인생 과제는 에서와의 화목이었습니다. 그 에서와의 화목은 사실은 오히려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져야만 이길 수 있는 이 쩔뚝거리는 야곱의 모습,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아,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나마 붙잡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음성을 경청했지만,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세겜에서 멈춘 거예요. 세겜에서 멈출만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같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리고 애굽도 내려갔다가 애굽에 갔다 와서 더 많은 가축들과 종들이 많아지니까 둘이 함께 할수 없을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 속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고 롯과 그 가족과 종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거든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축복하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이제는 급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할 강박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말뚝박고 살기 시작합니다. 형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줬어. 하나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고, 베델까지 가라고 했지만 베델까지 갈 이유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큐티하거나 뭐 포도원 모임에 열심히 하거나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내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세겜에 가서 반타협을 하죠. 거기에서 야곱은 영적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33장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야곱과 그 가족. 근데 거기에 딱 정착을 하고 말뚝을 박고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스토리가 34장에 나와요. 34장의 시작은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마실을 나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족장이라고 할게요. 이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락을 이루면서 그 집안이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된 사람이 아들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와 동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디나의 의견과는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디나를 잡아서 집에 데려가서 이 성추행을 합니다. 세겜 지역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이 그 야곱과 아들이 있는데 찾아와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너무 연민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형들이죠. 오빠들이에요. 그 디나의

같은 이제 엄마에서 태어난 오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에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라 할례를 했는데 당신네들이 할례하지 않은 우리는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해서 성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디나의 오빠들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남자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는 엄청난 피 비린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거를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위기, 그리고 이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기로 결심해버렸던 야곱의 선택의 후유증으로 가족이 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딸들을 그 동네 남자들한테 빼앗기도 하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탈피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가 불기둥, 소금기둥으로 바뀌었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세속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지울 수 없는 이 세겜에서 상처와 깊은 고난을 초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중간쯤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피해를 안 입힐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물들음과 피폐의 파편들이 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온전한 11조까지는 못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가정의 재정의 신을 우리가 물들게 하고 재정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다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다 끊어지지 않은 나 좋지 못한 나쁜 습관들. 온전히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안식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성공과 타협하면서 안식을 범하는 우리들. 이게 우리의 세겜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거의 다 따랐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인접한 곳까지 와서 유권 해석을 통해 여기 정도면 하나님도 괜찮으시겠지? 하고 안착해버린 세겜. 오늘 이 예배 속에 세겜까지 와서 멈춰버린 야곱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은 없습니까? 세겜은 타협하는 영성의 장소입니다.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의 성공의 제단에 재물도 올립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영적인 헌신의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느덧 그 가운데서 세상 사는 것에 빠져서 우리의 위기가 닥치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적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모습이 세속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세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장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근데 야곱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항상 야곱의 삶 속에서는요, 잠들어버린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이 꿈속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야곱에게 접근하신 하나님 모습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35장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이러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 단어들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고 제단을 쌓아라고 하는 이 능동태적인 명령형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마지막 결단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이 능동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만 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듣는 순간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first move,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야곱을 오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거의 다 온 베델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거기 안주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멈춰 있었던 그의 영적인 헌신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하나님 초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취했던 것입니다. 전 크게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야곱의 모습을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힘 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하란을 떠날 때부터 불완전한 순종의 요소들이 야곱의 집안을 붙잡아 메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경향성이었어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믿어야 돼요. 온전한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모르는 줄 아세요? 혹시 우상?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 I-D-O-L. 아이돌. 우리는 아이돌을 무슨 가수들로 생각하는데요. 아니, 영어 단어의 우상은 아이돌이에요. 저희 내외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이돌을 섬겨요. 누구냐면 아이돌이 아이들이에요. 아이의 이슈와 문제가 하나님의 순종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 커리어일 수가 있고요. 내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의 만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거는 자기와 자기 가족 안에 있는 우상을 지목한 거예요. 딱 찾아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있는, 아니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챙겨왔던 그 우상 신전들부터, 조그만 그 수호신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겜 땅에서 그 아들들이 가서 거기에 막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노력했던 이방신들, 거기서 받은 재물들과 자기들이 가진 자신감들을 다 우상으로 지목하면서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 일이 일어난 야곱과 그 가정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까요? 전지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수술해 주셔서 우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을 과신했거나 내가 이거는 믿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하간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제안한 것은 정결한 의복으로 온 가족이 갈아입기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꿉니다. 가나안 문화, 세겜의 문화는 성적 타락과 물란함의 문화였습니다. 성적 물란함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는 것, 거룩한 성결의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은 우리도 모르게 더러워진 삶과 마음, 우리의 습관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회개와 씻음의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이 35장의 스토리 속에 꽂혔던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직 그 음성을 다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곱은 그 집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집안의 제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말을 들어요. 사실은 라반 집에 있을 때도 야곱 혼자에게 줘서 나 들어가서 아내들 불러다가 우리 가자 하고 얘기한 게 야곱이 하나님께 듣고 가족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혼자 들었잖아요. 베델로 가자고. 그럼 자기가 그냥 아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에는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0: 고백하고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 중심적인 영성,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하게 이해해주시고 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겜 땅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엘 베델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35장은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단순히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경험했던 그 신앙을 그냥 다시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계곡과 봉우리를 오르락내락 가시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여정 속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오늘 보면 7절까지만 읽어드렸는데요.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겠다.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먼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해 주세요. 영적 정체성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 비전을 베델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영적인 정체성 이스라엘 그리고 너의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베델을 회복한 야곱은 자신이 단순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엘베드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회복해 주세요. 온 민족이 너를 통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후에 야곱의 스토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49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나타나는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야곱이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축복하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야곱의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감이 됩니다. 히브리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3절은 도전합니다. 이 모습 커다란 증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인내로 경주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정결치 못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 우리에게 힘은 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베델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엘 베델이 완성되는 중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감찰, 감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구성원의 행동을 감시, 감독하여 살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눈이 감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섭게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본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고난, 환난과 원통함,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본능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젖어 잠든 영혼을 깨우고 나태와 무기력을 벗어 던지는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관리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설탕이 없으면 개미가 모이지 않듯 우리 안에 주님의 향기를 가득 채우면 유혹은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명자답게 씩씩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키시는 눈을 먼저 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님께 두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험 앞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졸거나 자면 안 되죠. 방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늘 깨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대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즉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이때 우리 모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나누면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가장 새 곡으로 오늘 순서 문 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인정하는 교양과 전통과 의식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이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 시간 다양한 신청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들, 다양한 메시지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계속해서 또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요일 순서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사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실체가 되는 주님을 향한 신앙 굳게 붙드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열리게 해 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라는 시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양식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 기도와 감사로 채워가면서 함께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믿음을 따라 자신의 대적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여기서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악을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즉 주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윗의 대적들이 그에게 끼치기 원했던 악, 그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들에게 돌아가게 하실 악은 다름 아닌 그들이 도모해 품은 바로 그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도모하고 행하는 자들이 놓치는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또한 신자들도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은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만 생각할 뿐 우리가 도모하고 행한 악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악인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덧붙여 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신의 구원과 변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나타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근거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별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보면 저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 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므로다. 시편 13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찬송가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My Almost For His Highest 3집 중에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Joyful Joyful We Adore Thee, 그리고 이어서 예배 인도자 랜드 버틀러의 곡으로 면류관 가지고 Crown Him With Many Crowns,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키우 색스폰 콜텐 연주로 나 가난복지 귀한 성애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다말시 합창단의 곡으로 이와 같은 때 In Moments Like This, 그리고 이어서 마라타 프레이즈 앨범 2집 중에서 내 안에 사느니 Christ in Me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에겐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Mercy is Falling, 예배 인도자 데이빗 루이스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는 이 밤, 주님과 더 친밀하게 화평을 누리는 내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오늘 첫 곡 희주일의 믿음이 없이는 듣고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온전히 누리는 삶.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오늘 밤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찬양을 통해 주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짐니의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김도현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송가 띄워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과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원한 여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의 내려온 찬송가 들려드렸어요. 김도현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짐니의 내 주를 가까이, Near my God to thee 함께 하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 보내주셔도 되고,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Evening Praise 사연 참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고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김상진님의 찬양입니다. 평안하라.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My peace I give unto you.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의 10집에서 가져왔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죠. 군중 속에서 조용히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그 손길을 기억하며 김들내 샬롬다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알아온 병은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 왔습니다. 율법상 부정한

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장면이 좋습니다. 화려하게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떳떳하게 서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잭 윌리엄스와 에센셜 월십의 Middle of a Miracle, 케이트 니콜의 In Jesus' Name, 로렌 데이글의 Hold On To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노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옥상 달빛과 김도연이 함께한 사랑이란, 그리고 준하와 나의 너에게 사랑을 말하는 방법, 그리고 히스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혼자 그분을 찾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했던 순간도 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조용한 손길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작은 손길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그런 몸집도 그분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 봐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뒤에서 조용히 옷자락을 붙든 것처럼 그 작은 손길 하나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 안에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그분께 손을 내밀면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Gather Vocal Band의 Because He Lives, Angela Prim의 The Blood Medley, 그리고 Ernie Hasse와 Signature Sound의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희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번 주 희락과 화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돌아온 날입니다. 그야말로 희락이 넘치는 날인데요. 이 희락과 화평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이 사랑 세 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을 말하고요.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입니다. 아, 이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님의 사랑이 소마트로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서울 챔버 싱어즈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락과 화평에 대한 찬양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찬양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희락과 화평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헌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말 주일에도 또 평안한 쉼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된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누리는 참된 희락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손바닥 치며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헌절 공휴일인데요. 주 안에서 삼된 희락과 평안을 누리시고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있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거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데 있다는 인도의 속담이 있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 참된 성장이라는 뜻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대지 않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집해오던 이전의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설령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삶과 인생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신유원사원의 에베네셀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무에는 선한 능력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현미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내 간을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호연의 믿음 따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지명연의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마리스 카울바이의 그 큰 일을 행하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멀스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위드갓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페르난드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인피니티 밴드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미국과 유럽에서는 벌써 전쟁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폭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홍수로 또 태풍으로 큰 피해가 벌어지는가 하면 또 폭염으로 산불로 자연의 신음을 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우리들의 잘못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다스리라 하신 이 세상을 우리의 욕심대로 마구잡이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구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아름다운 그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잘 가꿔갖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나라를, 자연을 또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 출발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세상을 참 함부로 사용했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나 꽃을 꺾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또 여러가지 오물도 그냥 흘려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또 쓰레기도 아무데나 이렇게 모아서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버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런 쓰레기 대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이고 모여서 우리나라가 병들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이 그저 마음대로 활용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지켜가며 그렇게 운행을 하라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이 환경을 생각하며 또 자연재해나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1566kHz AM 두 채널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대부분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많은 방송가 중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은 복음통일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북녘계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새로운 코너죠. 하나님 알아가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지 살펴보는 하나님 알아가기 준비되어 있고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은 인간의 근본을 밝히는 책이다. 네.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1: 오늘의 주제는요.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책이다 입니다.
0: 네. 세상을 비추는 책 어떤 의미일까요?
1: 여러분 성경은요. 약 40명의 저자가 약 1600년 동안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600년?
1: 맞습니다. 네. 엄청나죠?
0: 예.
1: 그리고 1551개의 지명이 나오고요.
0: 네.
1: 2930명이 등장합니다.
0: 오,
1: 놀랍죠?
0: 정말 많은 사람과 그리고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겼다.
1: 맞습니다.
0: 이런 의미입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성경이 전체 66권인데요, 큰 맥락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0: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 혹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0: 네.
1: 그런데 피디님, 이 멜로디가 북한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0: 오, 진짜로요?
1: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장군님의 사랑 이야기.
0: 어, 진짜로요?
1: 그렇답니다.
0: 우와.
1: 그런데 성경은 장군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아니, 북한에서 많은 걸 갖다가 썼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알면 알수록 새롭습니다.
0: 예, 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다.
1: 예, 맞습니다.
0: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에 등장을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예,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해진 것이다라 그랬습니다.
0: 예.
1: 그런데

0: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상과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야.
0: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두웠던 곳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 네.
0: 성경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따르면요, 태초에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 네. 세상을 비쳤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인데요.
1: 네.
0: 그 중에서도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1: 오, 네.
0: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1: 네.
0: 거라사 지방에 가서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미친 사람들이 나와요.
1: 네.
0: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나옵니다. 귀머거리 귀신, 군대 귀신, 이 귀신, 저 귀신이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이면에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귀였다.
0: 맞습니다.
1: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0: 네,
1: 말씀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 네.
0: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인간들은요, 속아 사는 줄도 모르고 속여 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환하게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0: 맞습니다.
1: 비춘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죠.
0: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비추셨습니다.
1: 네.
0: 아까 세상을 비추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1: 네.
0: 세상에서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도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1: 네.
0: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비추시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더랍니다. 그 마음 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1: 네.
0: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것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더라.
1: 네.
0: 또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1: 네.
0: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것들을 환하게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말 압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이 있죠.
1: 그렇죠. 네.
0: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보니까 9수에는 재수가 없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이 9수가 뭐 9살, 19살, 29살.

0: 9살. 그래, 9살에는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1: 네.
0: 이사를 할 때도 아무 때나 하면 부정타니까 우리 달력에 길일이라고 쓰여있는 거 아시죠?
1: 네.
0: 길일에만 이사를 해야 된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묫자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된대요.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 운명과 저주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1: 네.
0: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는지 이 여자랑 연애해도 되는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인간들이 그런 것에 매여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네. 사람의 연약함도 사람 안에 있는 죄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0: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그렇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1: 네.
0: 좀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라는 실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더라. 세상 사람들이 사주팔자와 운명에 매여서 살고 있더라.
1: 네.
0: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실체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춰지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예.
0: 그것을 다른 말로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1: 아멘.
0: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 네.
0: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나세요?
1: 뭐 공기도 있고.
0: 그렇죠.
1: 햇빛, 바람.
0: 그렇죠.
1: 또 뭐가 있을까요?
0: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1: 오.
0: 꿈.
1: 희망.
0: 희망.
1: 네.
0: 용기. 사실은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1: 네.
0: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믿음.
1: 믿음.
0: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믿음. 그래서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1: 네.
0: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0: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1: 예.
0: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추는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게 합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1: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오늘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비출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남북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1: 자, 하나님 알아가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이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변신 로봇 등 첨단 AI 신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을 과시합니다. 조선일보는 강풍으로 섬에 고립된 관광객에게 드론으로 의약품을 긴급 배송해 재난 대응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A 연구단장이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생명과학상인 낙하손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영화 하모니를 리메이크한 대만 영화가 역대 대만 영화 흥행 1위에 오르며 한국 영화의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핵실험 탐지 연구를 해온 중국계 미국인 지진학자가 중국에 20개월 넘게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세조가 강원도 오대산까지 순행한 이유와 당시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노년층 주민들 사이에서 김일성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면서 현재 생활고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전량세대의 식량 지원을 앞두고 집집마다 방문해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17일인 오늘부터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 인공지능대회 WAIC에서 영화 트랜스포머를 연상시키는 변신 로봇을 비롯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공개합니다. 중국 신소재 기업 상웨이신 차이가 선보이는 이 로봇은 하나의 차체로 바퀴형과 두 발, 네 발 보행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평지에서는 바퀴로 이동하고 계단이나 험지에서는 두 발이나 네 발 형태로 바꾸는 등 주변 환경에 맞춰 이동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로봇 개발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는 1,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3,000여 개 제품을 전시하고 이 가운데 300여 개의 신제품이 처음 공개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개막식 기조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 전략과 국제협력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중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AI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AI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적극 부각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와 로봇, 자율

우주주행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과의 AI 주도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섬에 고립된 관광객에게 드론으로 의약품을 긴급 배송해 응급 상황을 해결한 사례가 제주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갑파도에 머물던 60대 여성 관광객이 당뇨약이 떨어져 기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초속 10m 안팎의 강풍과 높은 파도로 닥터헬기와 해경함정 모두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방당국은 응급처치라는 동시에 제주도와 협력해 드론 배송을 결정했습니다. 드론은 서귀포시 상모리 드론 배송센터를 출발해 약 10분 만에 갑파도에 도착해 당뇨약 등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했는데요.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통해 드론이 재난과 의료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다투는 의약품과 물품 수송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과 재난 현장에서 드론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섬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응급 의약품뿐 아니라 재난 현장의 긴급 물자 수송에도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RNA 연구 권위자인 김빈넬이 기초과학연구원 IBS RNA 연구단장 겸 서울대 석좌 교수가 생명과학 분야에 권위 있는 나카소네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0년 이 상이 제정된 이후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연구자가 수상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카소네상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여러 명이 이후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전령 RNA, mRNA 끝부분에 붙는 꼬리의 기능을 규명해 유전자 발현 원리를 새롭게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기초 생명 현상 규명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과 차세대 치료제 개발에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수상은 연구원들과 함께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의 결실이라며 한국 과학계도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연구 환경과 처우를 국제 경쟁력에 맞게 개선하고 논문수뿐 아니라 연구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연구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연구자들에게도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새로운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영화 하모니를 리메이크한 대만 영화 양광여자 합창단이 대만 역대 자국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해 말 개봉한 뒤 입소문을 타며 흥행을 이어가는 기존 최고 기록을 18년 만에 경신했고 대만 영화 최초로 역대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진입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임효겸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K-무비키드로 한국영화에서 받은 감동으로 직접 리메이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작에 담고 있는 인간애와 희망의 메시지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만의 실제 형사사건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현지화한 점도 흥행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 감독은 한국 영화는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영화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흥행을 계기로 한국 영화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한 리메이크 문의도 대만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ENM은 이번 흥행 이후 대만에서 한국 영화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리메이크 문의가 더욱 늘고 있다며 K-콘텐츠의 영향력이 아시아 시장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핵실험 탐지 연구를 수행해온 중국계 미국인 지질학자가 중국에 20개월 넘게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진학자 여우린 천을 부당 구금자로 지정했으며 그는 지난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뒤 아직 재판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북한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지진파와 자연 지진을 구별하는 연구를 수행해

나왔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련 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의 전문성이 중국의 핵실험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사안은 미중 간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혜의 가족은 구금 기간 동안 100차례가 넘는 조사를 받았고 필요한 약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의 석방 문제를 중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강원도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오는 9월 27일까지 특별전 1466 강원도로 떠난 왕의 순행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세조가 1466년 39일 동안 강원도를 순행한 기록을 조명한 것으로 세조의 오대산 방문은 조선시대 임금이 수도 한양에서 가장 먼 곳까지 이동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왕의 순행은 단순한 지방 방문이 아니라 민심을 살피고 지방 인재를 발굴하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세조는 강원도에서 특별과거시험인 외방별시를 열어 인재를 선발하고 상원사 중창 낙성식에서 참석하는 등 정치와 문화, 종교활동을 함께 펼쳤습니다. 특히 단종이 생을 마감한 영월과 같은 강원도 지역을 찾은 배경에도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세조 어진초본, 신숙주 초상화, 상원사 중창 권선문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당시 왕실과 조정의 모습, 그리고 560년 전 왕의 순행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사망 32주기를 맞아 김일성의 업적과 헌신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일부 노년층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현실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등지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 시대를 직접 경험한 노인들은 그때는 사람 사는 맛이 있었다, 사람들 인심도 좋았다며 당시를 떠올리고 있는데요. 또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최소한 옥수수 반만이라도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소식통들은 특히 생계난을 겪는 노년층일수록 과거 생활과 현재를 비교하며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는데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보다 북한의 형편이 나았지만 지금은 중국이 훨씬 잘 살게 됐다며 북한이 오히려 뒤처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식량이 떨어진 전량세대를 대상으로 식량 지원을 준비하면서 당국의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동사무소가 인민반을 통해 전량세대 명단을 제출받은 뒤 시 당위원회 관계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가마솥 뚜껑까지 열어보며 실제 식량이 떨어진 가족인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 가운데는 옥수수나 풀죽으로 끼니를 이어가거나 어린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앓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식량 지원 대상을 다시 선별하기 위한 절차로 지원 식량은 중앙이 아닌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소식통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세대당 몇 킬로그램 정도만 지급할 식량을 두고 집안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량세대에는 밀과 보리 약 5킬로그램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장 먹을 식량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생활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 전했습니다. 갈수록 생계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실내외 습도가 높아지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구름이 많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4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가 내리진 않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수원 23도, 파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1도, 파주가 30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대전, 세종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추풍령과 대전 그리고 보령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과 보령 23도, 추풍령 21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보령 30도, 추풍령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도와 광주, 경상도 그리고 제주에서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비나 우산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정읍과 순천 24도, 울진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제주 31도, 순천과 정읍 30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2도, 강계 16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29도, 진남포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신

0: 한계 22도, 사리원 21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신계 29도, 사리원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북청과 청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22도, 함흥 21도, 청진 19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8도, 북청 25도, 청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그리고 남해 서부, 남해 동부, 동해 남부 모두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파도의 높이는 대체로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2814 성도님께서 이 시간에 깨어 계시면서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니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꿈꿔보아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북녘의 성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418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북녘당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내가 유려하는 그 모든 꿈 속에서 당신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나의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나의 지혜와 나의 뼈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담대한 소망을 붙들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에 이어서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의 고백에 녹아있는 찬송 소원이라는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오나 나의 적들과 원수들이 걸려 넘어지리라.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월살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전쟁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간구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한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피난처에 숨기시고 그의 은밀한 장막에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나를 애워싼 내 원수들을 우회 내 머리를 드시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승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생명의 능력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제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이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만나볼게요.

0: 진리를 택하라고 그랬죠. 열왕기상 18절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바알 둘 다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참 하나님이고 하나는 거짓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진리의 길, 세상의 혼탁한 문화로 나가는 길, 영원한 길과 잠깐 즐김의 길, 어떤 걸 택하실까?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죽음의 길이요 이거는 생명의 길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바알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멸망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만 여러분과 제가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두 곳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하나님만 하나님하고 플러스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는 내 집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까지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첼로와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첼로의 김원희 씨, 피아노의 이현아 씨입니다. 연주 찬양 후에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 우리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리고 언젠가 고향 땅에 다시 갔을 때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고향 주민분들과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한복도에선 김영입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어주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시달릴 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도 위로를 주시고 평안히 복을 주시는 주님. 나이 작은 스님에도 응답하시고 저희 고통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을 많은 자매님들과 함께 부르기 싶어 신청합니다.
1: 산비태 백합 빛나는 새벽별과도 같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고향 북한 땅에도 환히 비추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고백으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전심으로 불렀던 이 곡조를 입힌 기도를 우리 이어서 함께 올려드려볼까요?

김해 시립합창단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에서 온 한 자매님의 찬양의 선곡, 찬양의 한 소절, 곡조를 입힌 그 기도의 한 소절로 함께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면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높은 산성,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높은 산성, 우리의 방패, 우리의 위로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남과 북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북한에서 온, 함경도에서 온한 자매님의 기도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 같이 전심으로 행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과 정성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웃을 만날 때마다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조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1: 저는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꽁꽁 숨겨두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그동안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서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끝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또다시 남행하는 나의 마음은 남조선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마중 나온 분들의 포옹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저의 이 많은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국한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원에서 교회에 대하여 맛을 조금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닥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별 호감은 없었지만 호기심으로 성경을 띄엄띄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해보았고 읽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인 추잡한 남녀의 연애 이야기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0: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고 물건이나 돈을 준다고 할 때만 나갔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가서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갈멜산 기도원에서 지붕이 터져나가도록 주님을 목놓아 찾으며 대한민국을 회복시켜달라고,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겉모습은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말 미국 한인은혜교회의 주체로 탈북민을 섬기는 은혜동산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네가 나의 살을 먹는다, 네가 나의 피를 마신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꼬꾸라져서 회개하였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은혜동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짓밟히기만 했던 나를 주변 사람들도 나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꿈인지 생시인지 이 엄청난 현실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은 오늘도 생생하게 이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1: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네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질의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 먹을 것 없이 없어 굶주림에 처한 인구가 한 6억에서 한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봉허해서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움켜쥐고 또 움켜쥐는데도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상 그 무엇을 소유해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그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절 말씀이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 들어와서 사고치고 늘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로 학교에 불려다니고 건강한 몸에 어느 날 불편해서 가보니까 암이 생겼다 그러고 인생의 풍랑에 다가올 때 그때

풍랑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 죄도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절망의 때, 외로움의 때, 슬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외롭게 삽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어림을 당하든지 주 앞에 나와 죄도 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만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4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모든 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불쌍하고 상처 입고 연약한 우리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눈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엎드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모두가 굶고 겨울엔 춥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 속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도 생겼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져가지고 밤낮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진정하게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0: 이렇게 편가르기라고 물고뜨고 싸우고 정치는 수준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 영향력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영향력이요. US 리포트,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세계 6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6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수준의 민주국가로서의 수준은 32위예요. 32위. 왜? 밤낮 물고 뜯고 싸우고 편가르기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강주와 여수, 목포, 제주가 25도, 대구와 부산, 포항이 24도, 춘천과 서울, 강릉, 대전이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22도, 함흥이 21도, 청진 19도, 강계 16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서울 32도, 개성과 춘천이 31도, 신의주와 강계, 대전, 광주, 목포, 포항,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릉, 부산, 여수가 29도, 함흥과 해산이 28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

최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일을 배우거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정해서 기도하거나 무엇이 목표이든지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노력은요, 우리를 매우 성숙하게 하지요.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도 매우 좋은 일이지만 더 나은 미래나 장래의 모습을 그리며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한 걸음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조금 더 성숙하고 깊은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기도나 말씀 묵상에 혹은 성경 공부에 전도에 또 찬양을 드림에도 계획 안에서의 훈련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우리보다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믿음이 커지고 희생의 정신이 우리 안에 길러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원하실 테니까요.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돌아보아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비한 찬송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은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위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집중하며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들이 모여서 나의 인생이 되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게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조금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시간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되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테니까요.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날 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고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0: 홍대 가까운 교회 이선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포함해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과 또 그들에게 약속된 8가지 복,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 그러죠? 팔복 가운데 두 가지 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산위에서 하신 그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위에서 제자들과 또 있던 무리들에게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난주의 말씀의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 온유한 자에 대해 나누었죠. 결국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순종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그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여섯 번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를 가끔 탈 일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서울 갈 때도 있고 대전에서 대전역 갈 때도 지하철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대부분 앉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신이 없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서 어쩌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내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죠. 왜 나는 저 사람만큼 갖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그러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예나 권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속된 말로 속이 시끄러워집니다. 비교하면서 속이 시끄러워지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비교하지만 속은 시끄럽지만 속은 복잡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또 괜찮은 척, 또 잘 지내는 척, 또 때로는 연기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제 모습도 그렇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흔히 젊은 세대 말로 뭐 요즘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40대라서 현타가 시게 옵니다. 이제 현실이 밀려오죠. 그러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죠.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들과 친구인 가정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제 아들, 친구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SNS를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지 여쭤봤습니다. SNS를 하면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유익한 정보도 있고 또 주변에 또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도 즐겁게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SNS를 보다 보면 다들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나만 현실 속에서 너무 치열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또 괜히 마음이 작아지고 좌절하게 되어서 그래서 아예 SNS를 하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다르지 않죠. 또 자녀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또 경제적인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과 연결지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속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 이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마음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마음이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생겨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선아가, 너의 마음은 청결하니? 누구누구야, 너의 마음은 청결하니? 묻고 계십니다. 마음의 의미를 되살려서 다시 질문한다면, 선아가, 감정이나 생각, 기억이 생겨나는 그 마음, 너는 청결하니? 네, 오늘 본문의 청결이라고 사용한 그 헬라어 언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혼합되지 않은 상태, 섞이지 않는 순수함,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상태를 가리켜 그 카타로스의 의미를 갖고 있죠. 정리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혼합된 여러 가지 내용물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주님만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 또 남과의 비교, 허세, 질투 등으로 그 모든 그릇된 것들이 뒤엉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마음 저 마음, 마치 그 오구의 멀티탭처럼, 멀티탭 아시죠? 여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멀티탭처럼 한 버튼에 온을 누르면 동시에 전기가 들어와 켜지듯이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님 돈 갖고 싶어요. 하나님 물질 갖고 싶어요. 왜요? 내 뜻대로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 명예 갖고 싶어요. 권위 갖고 싶어요. 왜요? 내 의지대로 이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왜요? 내 친구들에게 SNS에 자랑하며 인스타에도 올리려고요. 물론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돈에 대한 걱정, 또 성공에 대한 욕심, 또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눈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 안에 각각의 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는 돈이 걱정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걱정될 때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마음, 이 복잡하고 뒤엉켜있는 이 마음, 이 마음 안에 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야는 흐려지고, 흐려진 시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복이 있는 자가 뭐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복이 있는 자는, 아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말씀을 읽어도 도통 감흥이 안 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우리의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이죠. 내 마음 안에 먼지가 그 시야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제가 뭐를 좋아할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삼겹살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삼겹살을 먹고, 우리 다들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폰 화면에 기름기가 잔뜩 묻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기름이 묻은 그 스마트폰을 키면 그 글자가 잘 보일까요? 잘 보이신다는 분은 삼겹살을 조금 더 드셔야 돼요. 기름이 그렇게 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름기로 인해서 번져 보이거나 그리고 잘 안 보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묻은 탐심, 그리고 시기심, 정죄, 욕심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을 가리우는 얼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마음에 얼룩진 상태를 제가 성경에서 조금 더, 그러한 상황을 좀 더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결국 그 노아의 시대 당시 심판의 원인은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즉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 부패했다, 썩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네, 김영희 집사님 눈물의 선지자라고. 네, 정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외치죠. 눈물로 외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너희가 산다. 너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살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 라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치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당시 왕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부패한 마음을 가리켜 방금 읽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부패한 것을 다시 회복해서 또는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이 여름만 되면 날파리로 조금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층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고층에 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키가 작다 보니까 좀 높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뭐 기도까진 그렇고 뭐 이렇게 용 쓰다 보니까 어찌어찌 또 높은 곳에 잘 정착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날파리로 제가 여름마다 고생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고생하는 이유, 날파리가 우리 집에 있는 이유. 맞습니다. 아마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내와 맞벌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음쓰라고 하죠. 음쓰를 가끔 놓치고 처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놓쳐서 퇴근 후에 음쓰를 처리할 때면 어김없이 날파리들이 생기고 또 꼬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정비해서 온전한 음식의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버려야지만 날파리도 없어지고 또 건강한 그리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마치 음식물 쓰레기처럼, 음쓰처럼 이미 부패한 것, 즉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 직접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고서 예수님은 계속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간음, 지나친 욕심,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더럽힌다,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한 가지 유레카처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나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지만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만 원조차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며 또 인색한 사람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 원이 작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인은 돈이, 물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죠. 당신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상대방의 소비 습관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는 마음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마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관심을 어디에 두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고 향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구약에서도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왕을 세우실 때입니다. 다윗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마음을 본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다윗왕을 보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마음을 지킨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가듯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생각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이에요. 뭐 마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뭐 100번 뭐 1000번 동의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나요?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을 신명기 30장 6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기뻐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무엇보다 무엇을 받으라라고 나와 있나요? 무엇을 받으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아시죠? 네. 네. 할례.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한 이유.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행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표피를 벗김으로 인해서 상처를 내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으라는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흘려진 피는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죠. 몸에 새겨서 흔적을 남기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 제가 7살 때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그 거실에 있었는데 제가 놀다가 어머니께서 유리를 너무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 이후로 제가 그냥 달려가다가 그 유리창을 그냥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그래서 이제 놀래셔서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이제 업고 가셨죠. 그렇게 해서 8바늘을 제가 요 손목에 아직도 그 상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지금도 기억이 나고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그 상황은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육신의 불완전한 할례를 넘어 우리는 완전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특징.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0: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새 영, 즉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신 그 새 영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머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가 어떠한 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윤리, 도덕, 규범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면 굳었던 마음들이, 완악했던 마음들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며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에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를 가리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의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여.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즉 인간의 본성,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을 비롯해 로마서에 나오는 내버려 두심,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는 끝났다. 할례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국 그 마음의 할례로 인해 새롭게 함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주어질 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 곧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상태, 제가 아까 날파리를 비유처럼 말씀드렸다시피 부패한 상태, 즉 죽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예레미야의 남유다 모습처럼 결국 부패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해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 불렀던 CCM 찬양 중에 다윗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찬양이죠. 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정결한 마음 역시 오늘 제가 나눈 청결하다라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정결한 마음은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죠. 저 역시도 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더러워졌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씻김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는 마음을 기뻐하시죠. 지난주도 나누었듯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힘이 되었다고. 저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거저 은혜, 거저 주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며,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이선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홍대 가까운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제78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공휴일로 지키진 않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개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제헌국회가 처음 열렸을 때 기도로 국회가 개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국회의원의 기도로 이 나라 제헌국회가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드린 기도문 이 시간에 함께 나눠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에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개원 국회가 시작되는 날 기도로 시작된 우리나라가 정한 법과 질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잘 지키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워십 클래식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원인을 모른다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의 벽이 급격하게 부식된 적이 있습니다. 벽을 청소하고 칠도 새로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부식이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관리를 맡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청소 도구가 문제다, 페인트가 문제다, 방법에 문제가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기념관 근처에 모이는 비둘기였습니다. 기념관 주변에 쌓인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벽이 부식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모이게 하는 것은 거미였습니다. 거미가 왜 늘었나 했더니 먹이로 삼는 나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방이 모이는 이유는 기념관 근처에 새로 설치한 가로등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벽에 부식을 막는 정답은 페인트 칠도 비둘기도 거미도 나방도 아닌 가로등을 2시간 늦게 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도덕도 윤리도 헌법도 율법도 아닌 바로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소식, 주님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랑의 소식이 인생의 정답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정답을 이웃에게 알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사랑임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문화교회 호산나 찬양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무엔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헌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데 오늘 본문 한복판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질투를 한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여기. 나도 질투를 해봤고 질투가 나에게 도움 주는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질투하고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째째하게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하고 좀 얘기하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한 회사에 자기도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친구가 먼저 진급을 하고 자기 진급에 떨어졌으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 유명한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질투하는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에 넣든지 유치원에 넣든지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데 옆에 집 아이는 잘하고 자기 집 아이는 거기 끼지도 못하면 괜히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유명한 신문이에요. 거기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 이름이 제넷 쿡. 취재 중에 짐이라고 하는 어린 흑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짐이는 그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짐이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고 그 약에 취해서 처참한 상황에서 돌아댕기면서 돈 구걸해갖고 오라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흑인 짐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뭐 10전도 주고 1달러도 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짐이를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면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흑인 소년 짐이라고 하는 애를 기사로 생생하게 전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어린이 학대, 마약 중독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자 기자는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폴리츠 프라이스를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기관에서 짐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지금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아이를 소개해달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취재원의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먼저라며 거부를 계속합니다. 낌새가 수상해서 워싱턴 포스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짐이라고 하는 소년은 가공인물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으로 폴리츠 프라이스 상을 탄 거를 보고 질투를 한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거짓 기사로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었지만은 모든 것이 들통나 상도 뺏기고 자신의 꿈이었던 기자 자격도 박탈을 당합니다. 질투와 거짓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눈이 멀면 눈앞의 죄도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한 결렬하고 조잡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요구합니다. 최선의 봉사, 최선의 기도, 최선의 사랑, 최선의 전도, 최선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하나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더러 무슨 우상이냐? 아유, 뭐 많죠. 출세에 대한 우상, 경제, 재산에 대한 우상, 외동딸, 외아들에 대한 우상, 걔들이 어디 가서든지 모든 거 다 1등으로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

그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첫째를 원하지 둘째를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능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a talent. 하나님께서는 적고 큰 재주를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느냐, 세상을 위해서 쓰느냐, 부모를 위해서 쓰느냐, 그 재능,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재능, God wants our talen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어떤 면에 보시면 하나님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겨야 축복을 받지. 마귀를 섬기다 보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 거기 7가지 재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 믿음으로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God wants my talent.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재능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신 영적 재능이 있어요. Divine talent. Divine talent.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엄청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능도 바치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주 하나님 크시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대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재능이 있어요. Dedicated talent. 하나님의 바친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천하는 재능, Demonstrated Talent. 이건 나는 사사기 7장에 보니까요 거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농사 짓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게디온에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몇만 명을 모아놨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많어. 너들이 가서 전쟁해서 이기면 너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줄여. 그래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강 옆에서 물을 으뜩이 먹나. 이렇게 해서 군인을 보면서 먹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그냥 게으려서 뭐 강에서 그냥 먹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고. 300명이 이렇게 적군들을 보면서 먹는 거예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크게 승리를 했어. 그 승리는 게디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갖다 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재능, 네 번째로 파괴된 재능도 있어요. Destroyed talent. 그게 어디 있느냐? 사사기 14장 15장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 삼손, 기운이 센 사람이야. 하나님이 삭도, 자기 부모에게 머리를 깎지 마라, 삭도하지 말아라. 머리가 길죠. 그 긴 머리를 가지니까 브레셋 사람들을 말른 소뼈다구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을 쳐주고, 한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딜라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당신 힘이 어딨는가 계속 물어보는데 몇 번 거짓말을 했는데 여자의 끈질긴 것은 남자가 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머리를 조금만 자르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진다. 딜라이라 무릎팍에서 지금 삼손이 잠들어 있는데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조금 잘랐어. 그것도 모르고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가 그저 힘이 있는 줄 알고 대항을 했는데 아니라 붙들려갔어. 그래가지고 발도 쇠고랑 손도 쇠고랑 목도 쇠고랑 해가지고 큰 대궐 옆에서 지금 사람들의 노름거리가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탤런트는 완전히 파괴가 됐어. 머리가 다시 자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수백 명의 고관들이 와서 잔치 즐겁게 하고 있는데 삼손이 그 어린 소녀들어, 야, 소년들어, 야, 나 좀 저 더 대들 뿐은 기둥이로 좀 안내 좀 해달라. 눈까지 다 파버렸어. 거기 가서 이 커다란 기둥 두 개 사이에 놓고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이거를 밀어붙이니까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죽었어. 파괴된 능력. 어떤 사람이 무리 목사님에게 상속을 다 남기고 그 가족, 너무나 가난한 가족이 그걸 상속을 했는데 직접 다 주지 않고 목사님에게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 주어라. 왜? 재산 갑자기 생기면은,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죠. 그래서 재산이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하느냐?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셋째는 생명의 위험이 뒤따를지도 모르니까 이러한 갑자기 생기는 재산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지혜와 청명이 필요한데 참 하나님께서 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난한 가정에 갑자기 유산을 크게 받았는데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돈이 다 당신 것인데 슬기롭게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쪽지도 함께 넣어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참 그 예화에 감동을 받은 필립 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송을 썼죠.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집 짓고 잘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지만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밭에 세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our time. 때를 아껴라. 때를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25시간, 26시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줬는데 그 시간을 소중한 선물로 알고 낭비가 얼마나 많고 쓸데없이 쓰여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잡담과 험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많지 않은가? 세상 잡지나 신문을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어떤 게 더 많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일조를 바치나 안 바치나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시간도 똑같이 주고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연합군이 독일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10마르크를 다 나눴어. 국민 전체. 그 10마르크를 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 있고 10마르크를 가지고 그냥 허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주신 타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내가 24시간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시간, 경배와 예배의 시간을 원하고 계시죠. Time to worship.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로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ait.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다리는 시간, 세 번째로 사역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ork.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일할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Time to work.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다음에는 실천하는 역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랑도 실천이 필요하고 전도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뻐하는 시간, time to rejoice.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주께로 나오면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맨날 내 천자만 그리고 돌아댕기지 말고 기뻐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자.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의 혀 원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 혀가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를 원하신다. God wants our tongue.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격려되는 말만 하고 남 깎아내리고 남 험담하는 거 하지 않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사상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로 하라고, think right. 그렇기 때문에 잠언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바로 하십시오. Talking right.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진실이냐 사실이냐 알고 말을 하고 친절하냐 비난하는 거냐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해서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이 되느니라. 만족하게 된다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 해주면은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뱉는 말 중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90% 정도는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사랑하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탕자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요. 그때 아버지가 개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주고 입 맞췄다는 건 사랑의 증표예요. 왜 돼지어력간에서 일에다가 왔으니까 냄새가 나는데도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만나자마자 개를 포옹하고 입을 맞힐 정도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보다는 남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의 나라를 사랑, 위한 나의 기도.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헌절을 맞아 이 나라의 헌법 위에 세워진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성경적 가치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나라로 더욱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붙잡으며 힘차게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온전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찬양을 붙잡으면서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지는 아주 특별한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서 찬송가 368장, 통합 찬송가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국립합창단의 찬양 나눠드렸고요. 이어서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메들리 찬양, 그리고 필립앱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6절 말씀 붙잡으면서 출발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평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평화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기본 뜻은 온전함이죠. 우리가 아는 평화 그 이상입니다. 온전함 속에서 누리는 제대로 된 풍성한 삶.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이 넘쳐 흐르는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오늘.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7월 17일 제헌절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찬양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니까요.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썸머도 준비하고 있어요. 예상하셨듯이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라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눌게요. 삼천리 반도 금수상 강산 그리고 어둠 밤 마음에 잠겨 2023년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라이브 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눕니다.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서머. 찬양하며 은혜 아래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아트가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나라입니다. 앞서서 오늘 제헌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좋은 제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과 그들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일어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함께 찬양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라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40분 29초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군가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굳게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사회 가운데 갈등보다 화해를, 분열보다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리더십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어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라라고 보내주시면 방금 함께 나눈 오늘의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라를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제헌절을 맞이한 오늘 더욱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영해 가시도록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말씀 부산극동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나라라고 보내시면 오늘 함께 나눈 나라를 위한 기도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시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58번째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감옥 안에서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한 대상은 바로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 교회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식은 더 기도하게 하는 힘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더 깊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중보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보다 더 깊은 기도 제목으로 나가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올려온 첫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기도 제목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 번, 두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채우게 해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마음과 생각 속에 쌓이고 축적되어서 상황과 형편에 판단력과 분별력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간절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제일 첫째 되는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은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연결되고 보충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음과 생각 속에 채우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제는 손과 발, 즉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를 위한 두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체험과 행함이 연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수식어가 많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그 강함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어떤 곳에서 그 강함을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주어진 강함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로 연결을 시킵니다. 세상은 막강한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면 남에게 과시하거나 또는 남을 부리거나 또는 남을 이용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게 되면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 강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려고 하는 곳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데 도리어 주어진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그 강함이 있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곳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체험과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 그리 만만치 않음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 쉽게 세상이 우리에게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과 힘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체험과 행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소서. 그래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견디고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감사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0: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었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우리 영적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나는 지금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감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슬럼프의 바로미터는 바로 감사의 횟수와 강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상태이며 영적인 침체나 영적 권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억지로 강제로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영적 고난과 고통을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버티고 있을 때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4절과 5절에서 언급한 사랑의 수고를 지속할 수 있는 것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같은 맥락입니다. 12절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타 성경에서는 빛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의 몫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참고 버틸 수 있는 것, 불평과 불만이 합당한 상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의 몫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느껴서 믿는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영적인 성장한 상태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봉에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강력한 힘을 가져 기뻐하며 견디고 참게 하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천국의 상속의 몫을 생각함으로 감사의 입술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네 번의 기도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기도 제목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가 되고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며 참된 작은 예수로서 세워져 나가는 복된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색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알랑로 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알랑로 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23-2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한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7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9-3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펀펀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628-22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상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왠지 이제는 우리가 뿌듯합니다. 왜? 수많은 외국 학생들이 유학 오고픈 나라와 또한 그 정도의 국력과 또한 학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괜히 그 기사를 통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한국 교육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뭐 이런저런 기사가 막 뜨고 또 기독교적으로도 그리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저런 기사를 보고 저도 지난주에 드디어 제1화와 제2화를 보았습니다. 네.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문제가 심각한 학교나 또 학급 아이들에게 나화진이라는 특별교사를 파견하여 그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또 조절하고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특전사 출신의 힘 있는 주인공이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체벌이 가능한 정권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면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또 그 속에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의 교육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정말 예전에는 가장 방학도 있고 좋은 직업이었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제발 좀 민원 좀 내지 마세요. 네. 너무 자잘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님에도 정말 교육 현실이 참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합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떠할까? 교회 안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저희 교단이 정한 7월 두 번째 주일은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아마도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수고하는 선생님들께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주목하고 후원을 많이 하자라는 의미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과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 22장 6절. 여러분 7월 우리 교회 달력에 글씨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교육하다, 뭐 배우게 하다, 알게 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원문에는 하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크라는 단어는 네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봉헌하다, 바치다, dedicate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바치고 봉헌하다 하면 구약성경에서 누가 생각이 날까요? 성전을 지어서 바치면서 봉헌식 할 때 솔로몬.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성전을 바칩니다. 그 바치다란 동사가 하나크입니다. 또한 기원전 2세기에 셀류코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해서 다스리는 가운데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돼지고기, 뭐 이런 가장 또 군대의 깃발 같은 거를 그 안에 두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건 못 참고 들고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혁명을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주전 164년에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고 봉헌을 합니다. 신약성경에는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하고 원래 의미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한다. 바로 그 하누카라는 것이 하나크라고 하는 동사, 바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마땅히 그가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건 뭔가 하면 아이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그 아이들을 바치라. 우리 가운데 주신 자녀들, 우리 가운데 주신 학생들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바치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에 꿀을 발라 입맛을 돋우다. 테이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랍 문화권 속에선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나 산파가 대추야자즙, 대추야자면 아주 답니다. 그리고 혹은 꿀을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아이 입술에 댑니다. 그럼 아이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빨겠지요. 빨고 혓바닥을 내밀고 핥든지 빨듯이 압니다. 그러면 아기에게는 먹는 즐거움과 함께 입맛을 느끼게 되고 또 입술에 자극이 되어서 또 엄마 젖을 더 힘차게 빨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억지로 말씀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단맛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인데 실제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너무 달게 다가옵니다. 이건 어렸을 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꿀이나 단 것들을 입술에

되고 또 손가락에 엄마 손가락에 묻혀지는 것을 빨아먹던 그 기억 속에서 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신앙생활하는 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아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크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다 길을 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거친 황무지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내딛는 것 길을 내는 것 여러분 교육이란 무엇인가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보면 유아부, 유치부, 아동일부, 아동 한 일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받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그냥 하얀 도화지가 있는 거예요. 때묻거나 세상적인 어떤 정보가 다가오기 전에 그냥 순수한 하얀 도화지에, 백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지는 거죠. 또 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바로 그 하나크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밥 먹을 게 있을 때 감사 기도하는지,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지 하나하나 안내해 주면서 그 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우리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훈련하다, 몸에 배게 하다. 네, 훈련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입니다. Make experienced.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다음에 3절부터는 훈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군사들, 그리고 운동에 경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농사하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훈련이 중요해요. 땀 흘려 몸을 쓰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또 우리 선생님의 그 헌신의 모습이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들 이 말씀 정말 중요해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그것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성경 암송도 계속해서 트레이닝 훈련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하나님께 첫 번째 바치고 두 번째 말씀과 신앙의 기쁨을, 단맛을 맛보이고 세 번째 그 신앙이라는 길을 내주면서 따라와 내가 길내줄게 함께 동행해주고 마지막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고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말씀의 종이잖아. 나의 후계자잖아.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장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은혜를 끼친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들어와야 은혜를 바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아야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인풋이 먼저다 하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인풋이 있다는 건 뭔가 간단합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아,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평안이 쭉 많이 임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저도 배운 바대로 가르칩니다. 목사일 때 은혜 받아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새벽 기도 때 방송실에 우리 부목사님이 한 번씩 꼭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가장 은혜 못 받는 장소가 방송실입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죠. 주기도문 딱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기도해라. 그냥 거기 있다가 집에 가지 말고 꼭 뒤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기왕이면 30분은 기도하면 좋겠다. 6시 반까지는 기도하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합니다. 왜?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사역 많이 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것 같지만 기도가 빠지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실력 가운데 뭔가를 나타낸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온전히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부목사님들 또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르쳐야 돼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받고 나서 아멘 끝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말씀을 받고 좋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누어지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공유하래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점점 더 그 은혜와 배움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사진이 낡았지요? 옛날 사람입니다.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맡은 반이 혈기왕성하고 거친 10대 소년들 반이었습니다. 여기 1854년,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이죠. 17살의 한 청소년이 그의 반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성경 뭐뭐 찾아라 했더니 성경도 잘 못 찾으니까 친구들이 막 처음 온 아이를 향해서 눈치 주면서 막 피식피식 웃습니다. 선생님이 대신 캠벨 선생님이 찾아서 줍니다. 그날 킴볼은 일기장에 이 청소년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만난 아이들 중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아이다. 과연 이 소년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주 절망적인 아이였다는 거지요.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킴볼은 매주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 아이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렵게 자란 이 아이는 당시 외삼촌이 운영하던 보스턴 홀턴 구두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찾아갔는데 이 선생님이 저쪽에 보니까 안쪽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일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닌가 하고 멈춤멈춤 거리는데 마음속에 강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매장 뒤에 창고에서 구두 상자를 정리하던 이 아이에게 그의 손을 어깨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드와이트, 예수님은 너를 무척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손이 내 어깨에 닿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내 평생에 처음으로 나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창고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선생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드와이트 L. 무디, 19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미국의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구두방에서 일하던 철부지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소년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마이어가 회심을 합니다. 마이어의 영향을 받아 위버 체프먼이 나중에 대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체프먼의 집회에서 빌리 썬데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빌리 썬데이는 노스캐로나이에 있는 샤롯 천막 집회를 통해 남성들에게 강한 영적 도전을 주는데 그 뒤로 기도회가 생겨요. 10년 뒤에 그 기도회에 모르드게 햄이라는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속에 16살 된 소년이 회심을 하는데 그 소년이 누구예요? 빌리 그레이엄. 네. 그 영적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더니 나중에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이 탄생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면서 들은 말을 전하는 가운데 거룩한 영적 도미노 현상이 차례차례 한 영혼 한 영혼을 거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주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학생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을 뒤바꿔놓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산 땅을 뒤집어 엎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귀한 지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통해 복음을 들은 신실한 자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그 비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말했지만 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돼.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확장을 이룰 거야 하고 자신 있게 권면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 모습 보니까 정말 기쁘게 뛰놀고 물놀이도 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는 찬양 율동 또 말씀에 대해 대답도 너무나도 잘하는 정말 밝은 희망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수고롭게 준비한 이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이 시간까지 어제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유아부입니다. 10명의 유아와 엄마, 할머니들이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선생님들도 이틀 동안 계속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번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는 거성 유치원 아이들도 참석했어요. 원장님하고 교사들까지 같이 참석해서 더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동 일부입니다. 아동 일부니까 갑자기 애들이 커 보이죠? 네. 그럼 화이팅하고 밝게 웃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은 아동 2부인데 아이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벌써

서가지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서 있는 우리 아동 2부 친구들 모습입니다. 아동 1, 2부는 또 어제 장유에 있는 워터랜드에 가서 물놀이하고 저녁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부와 청년들 수련회는 두 주 뒤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서울에 있는 그러한 여러 유적, 기독교 유적지와 또 저녁 집회도 참석을 하고 돌아옵니다. 서울은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청년들은 지리산 2시간 반 걸리는 중산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7월 31일 다다음 주 금요일 우리 청년들 수련회 장소에 우리가 응원팀을 꾸려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보에 나오면 여러분 7월 31일 금요일 점심 전후로 우리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참가비 10,000원. 네, 10,000원 모아지면 한 20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부만큼이나 가서 우리가 격려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격려하고 돌아왔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한 리모델링도 이제 내일부터 선교관 3층 공사 시작합니다. 푸른 꿈 다시 설레임 속에 우리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또 어르신들도 좀 더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리 앞에 우리 교회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7월 들어서면서 손맞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나가시면 계단 사이나 바깥에도 저렇게 손맞춤 기도가 있는데 제가 오고 가면서 손맞춤 기도회 하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오고 가면서 꼭 손맞춤 기도회 하십시오. 지금도 손 한번 얹어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지 제가 몇 아이들 기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거 다 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할머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의 핵심은 누구? 할머니예요. 할머니 돈 많이 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주가 기도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건강하게만 계시면 되고 할머니가 열심히 돈 잘 버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 일주일간 죄를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보듬어 주세요. 상처가 많은 저희를 품어주세요. 마음이 짠해요. 그죠? 네, 하나님 품어달래요. 노력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노력을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인물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운동 얘기 나오면 누구 생각나실 거예요? 꿈을 향해 하나님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메이저리거 되도록 여러분 미리미리 사인볼 받아놔야 됩니다.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소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드는 기도는 다음 기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세요. 모두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게 해 주세요. 교회에 새 친구가 많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게 해 주세요. 너무 예쁘게 기도했죠. 네. 구원받는 사람들, 또 교회의 새 친구들 더욱더 많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 기도만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교회에 앉으실 때나 오고 갈 때 손맞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은혜 안에 강건해야 합니다. 또한 허락하신 자녀들과 학생들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돼요.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0: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함께 삶으로 습관이 되고 또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나눈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통하여 또한 증거되고 나눔이 이루어져서 영적 부흥의 도미노 현상이 우리 거성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득 확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7월 17일 금요일 축복의 아침을 여는 오늘도 샬롬. 오늘은요,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제헌절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아주 뜻깊은 날이죠. 방송가족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인 제1대 제헌국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 개원식 당일이었습니다.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는 단상에 올라가 예기치 않은 제안을 하죠.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그 부름에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했던 이윤영 의원이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모든 의원들이 기립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시작이 인간의 지혜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간절한 기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참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진 이